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는 92.9MHz 주파수를 통해 라디오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아요. 핸드폰 여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그러면 저희 13개 극동방송 전 지사가 다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척,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도 극동방송을 들어보라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다고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 필사노트로 찬양을 한번 꼭꼭 씹어서 아는 찬양도 그 진면목 참맛을 맛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입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가사 한번 꼭꼭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송가 필사노트, 마음이 새기는 노래. 31일간의 찬송가 필사노트에 나와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가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가사를 우리 다 함께 꼭꼭 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참맛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이 찬송가는요, 한숨을 노래로 바꾸는 주 안의 삶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작사자 희윗 여사는요, 선생님이셨대요. 학교 선생님이요.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다가 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움직일 수 없고요. 자신의 대소변도 누군가가 받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른 채 병원 생활을 할 때에 옆에서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잔향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머니, 청소하는 게 뭐가 그리 좋으셔서 그렇게 웃으면서 청소를 하시나요? 그 질문에 그 아주머니는 말합니다.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선생님,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희윗 여사가요, 쓰신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근심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전날의 그 한숨들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게 하시는 주님. 또 요즘 전쟁이나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까?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찬양 필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문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전 중이시면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계신 곳에서 이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딴 근심 속에 빠져 허우적대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앞길이 멀고 험해 보여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 두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게 하시고 어려운 한숨이 찬양의 노래로 변하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필사 노트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도 나와 있습니다. 근심의 안개가 걷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라는 태양 아래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혹시 근심의 안개에 갇혀 계신 분 계시다면 십자가의 태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4828님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저도 뜨거운 여름이면 수련회에서 만났던 아는 찬양이 떠오르는데요. 박종호님의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네요. 찬양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4828님의 신청곡 여호와 우리 주여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잔잔한 강일 때도 있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 주님 손만 붙든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평안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여수성광교회 최종규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이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0: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첫째,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다윗이 피난 갈 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과 백주에 동침했었지요. 당시 관례대로라면 반역자에게 더럽혀진 후궁들을 죽이는 것은 왕의 권한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별실에 두어 보호하는 동시에 그곳이 자기 눈에 보이도록 했어요. 다윗은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간음과 살인의 죄, 나단을 통해 들은 징계의 말씀을 처절히 대면해야 했지요. 자기 죄가 낳은 참담한 비극의 흔적을 숨기거나 덮지 않고 온 백성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궁 한편에 둠으로써 날마다 자신의 수치를 직면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다윗이라면 아마 이런 수치스런 현실을 지워버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아요. 잠깐의 부끄러움이 두려워 죄의 흔적을 감추려 하고 수치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즐기게 됩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질주하지요. 반면에 내 죄를 인정하면 잠깐은 부끄럽겠지만 그것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적용을 통해 그동안 끊어질 것 같지 않던 고질적인 여자 문제와 중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내 안에 악하고 음란한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구별된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둘째,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고 해요. 다윗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요압을 견제하고자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전격 기용하여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도록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니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간 아마사가 지체하여 왕이 정한 기일을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과거 압살롬 편에 섰던 전력 때문이었겠지요. 백성은 아마사를 쉽게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6절에 보니 곧장 아비새를 투입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세바의 반란은 그 성격이 달랐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의 반란은 지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폭발이었습니다. 지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수렁에 빠질 위기였지요.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요새를 구축하기 전에 서둘러 그 틈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와 순종의 감동을 주실 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하면서 미루는 것은 사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탄은 내가 주저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더 단단히 쌓아요. 그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즉시 결단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즉시 파송했어요. 이렇듯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미루다가 문제를 더 키운 적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즉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돈과 욕심을 따르다가 생과부가 된 것이 자기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의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녀로 태어난 저는 큰딸은 살림 미천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어요. 냉정한 계모 손에서 자란 어머니는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강하셨는데 저를 향한 사랑과 기대감이 매우 컸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지만 늘 무기력했지요. 서로를 탓하며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하기보다 돈과 아이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아이를 낳고 오직 자녀 양육에 열과 성을 다하며 엄마로만 살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아이 아빠가 저희 모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일 뿐이었어요. 아이 아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범생이던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습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 명의로 산 집은 아버지의 연대 보증이 문제되어 경매로 넘어가 저는 3년 넘게 법정 다툼과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겪어야 했지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배우자가 없으니 홀로 그 시간을 견디며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10절에서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요압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온 결론으로 저는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30대부터 과부로 지낸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내려놓고 돈과 욕심을 좇아 살아온 죄를 회개하며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마음을 유지하고자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와 요압의 군사들이 세바를 쫓아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정한 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군사를 모아온 아마사가 당도합니다. 요압은 자신을 제치고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내 형은 평안하냐 인사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지요. 요압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 아브넬과 압살롬에 이어 세 번째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사람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친근함과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안심시키는 말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 곁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은밀한 죄의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다윗을 쥐고 흔든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유익과 권력만을 구했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나의 위선과 거짓, 죄를 보지 못하면 요압처럼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 곁에 있는 가족, 지체들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지체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다윗의 후궁처럼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0: 수치가 두려워서 덮고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직면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직면하길 원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고질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미루지 않고 즉시로 결단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유익과 기득권 때문에 위선과 이기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숨은 악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

87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집과 남자청소년 단기쉼터,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초록어린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헤어룸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비서도 되시고 조력자도 되시고 후원자도 되시고 말동무도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단면일 뿐이에요. 우리를 조력하시고 후원하시고 비서로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의 계심과 사랑 많으심의 그냥 단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 되고 싶어 하시고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주님 내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경영과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겸손의 극치죠. 거룩한 항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지는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장소,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다. 그리 말씀하죠.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려면 먼저 말

아닙니다. 내 삶을 완고하게 견고하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나의 나라를 그대로 견고하게 세워놓은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나라에 나의 왕이 내가 돼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나라를 와해할 때, 나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결정하는 위대한 기도이거든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른 공중이나 창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우라노이스. 이 우라노이스 하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왕으로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주만물 속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는 아빠,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약속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오라노이스. 고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100%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영역, 하늘은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거부나 지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 그리고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 곳입니다. 이런 하늘을 기도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하늘을. 땅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도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즉시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간극이 없어요. 0.0001의 편차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치합니다. 충돌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각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걸 우라노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땅입니다.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일생을 사는 땅, 평생 사는 땅 말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땅 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뜻, 내 뜻과 너의 뜻이 시시각각으로 충돌을 일으켜 뒤섞여져가지고 뒤죽박죽 엉망인 땅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끊임없는 욕망, 욕심, 영적 교만 그리고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있는 땅, 가득 찬 땅.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시시각각으로 정면 충돌하는, 그래서 거친 영적 전쟁터와 같은 땅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이패스예요. 거침이 없어, 막힘이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즉시 순종이고 기쁨으로 직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그리고 너의 뜻까지 믹싱이 돼가지고 이거 하이패스가 안 돼. 정체 구간이 많이 생겨요. 정면 충돌까지 해. 하나님의 뜻과 내 고집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박치기를 해. 이런 우픈 영적 전쟁터 같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면 충돌하거나 박치기 하거나 갈등과 충돌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뭔 기도냐면, 여기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게네테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게네테토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지다, 존재하다, 태어나다, 창조되다, 발생하다, 그런 뜻이 게네테토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이 단어가 써진 거예요. 게네테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있었도다 할 때 있도다 할 때에 헬라어로는 요 게네테토를 쓴 거예요.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소원성취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루어지이다. 게네테토는 문법적으로 이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수동태로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영적 해방과 자율성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능동태로 되어 있다면 내가 내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이 험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악착같이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율법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가 됐으면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니 얼마나 그게 율법적인 기도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당신 뜻을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 이루는 일은 내가 할게. 기도는 네가 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삶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비서에게는 내가 명령하지만 왕 앞에서는 엎드려 처분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후원자에게는 내 사업의 성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인 앞에서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서처럼 조력자처럼 후원자처럼 말동무처럼 주변인으로 놓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내 뜻에 서명해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내 뜻을 들이밀면서 여기 서명하시라고 떼쓰지 않아. 오히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뜻이 부족하고도 연약한 나라고 하는 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변화. 이게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땅은 만만치 않아요. 날마다 죄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해요. 하늘의 천사들처럼 단번에 순종하기란 어렵습니다. 방해도 많지, 사탄마귀 유혹도 만만치 않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성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처음부터 아무런 감동도 갈등도 없는 거룩한 로봇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처절할 정도로 솔직한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마음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압박과 육신의 두려움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아프다, 피하고 싶다, 꾸밈없이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셨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시작은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는 척이 아니라 솔직한 엎드림입니다. 정직한 통곡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어, 답답해, 복잡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내 앞에 놓인 십자가를 치우고 싶어, 순종하기 싫어 미칠 것 같은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쏟아내야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뭐 있습니까? 꾸밀 게 뭐 있습니까? 내 감정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쏟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통곡을 하고 솔직한 엎드림을 해야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설 영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공간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엎드림이 있어요. 정직한 통곡을 통하여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 영적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거룩한 공간에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위대함은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는 인간적인 소원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도의 마침표를 바꾸셨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말입니다. 내 분노가 쌓이고 내 고집이 단단해집니다. 반면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말이에요. 조율하게 돼요. 튜닝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피아노 세대가 있습니다. 본당이 하나 있잖아요. 중예배실에 하나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전자 키보드로 예배를 드려요. 정기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그 조율하실 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노라면 기준음이 되는 소리쇠를 가지고, 소리쇠를 갖고 이건 깎지 않고 피아노 줄을 당기거나 늘려주면서 이 기준음에다가 모든 건반의 음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맞춰요. 조율사들이. 그러니까 이 기준음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음이 변하면 모든 음이 흩어집니다. 엉망이 되죠. 잡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준 기도가 됩니다. 나의 기도를 주기도문에 맞게 당기거나 늘려서 조율, 튜닝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에 맞추는 훈련 말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어져서 충돌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고민되지요. 내 뜻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때 완벽한 기준이 되는 하늘의 뜻에 자꾸만 삐뚤어지는 내 마음의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맞추든지 늘려서 맞추든지,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 나의 기도를 튜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다가 나의 삶을 튜닝,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양손에 쥐고 가슴에 품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가지고 그 아들 예수에게 힘을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니스키온 그러는데 이 에니스키온이라고 하는 말은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힘을 주입하여 가득 채우다 그 뜻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주사기에 액을 꽉 채워서 몸 안에 100% 채워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땅의 저항 앞에서 갈등 앞에서 찐이 빠지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나를 세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낙심도 하시고 말입니다. 속이 텅 비어버릴 것 같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아들 예수에게 힘을 더하시더라. 에니시케온 그랬어요. 이게 거룩한 에너지예요. 거룩한 뚝심이에요. 거룩한 용기, 결기예요. 이걸로 꽉 채워주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선택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거룩한 에너지예요. 내 의지와 내 성품은 고갈되어 바닥에 났을 때 성령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당신의 힘, 에너지를 채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난 5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받아서 반가웠습니다. 10여 명의 성도들이 한 20여 년 넘도록 기도하면서 선교도 하게 됐대요. 선교사님을 돕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기도 멤버들 4, 5명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로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아프리카 우물파기 이야기를 들었다고. 에티오피아에 탄자니아에 우물파기 하나씩 하고 싶다고, 동참하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한 달 남짓 기도로 숙성을 시키자고, 기도하시자고. 그러고 만나서 취지를 들어봤습니다. 10여 명의 교인들이 20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선교도 하신 거예요. 자율적으로 17반, 5천원도 줬고 만원도 줬고 10만원도 줬고 이러한 돈들이 통장, 선교 통장에 모아져가지고 월 300만원 정도, 월 300만원씩을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 36명이 회원이 된 거예요. 46명의 회원들이 매달 17반 모아지는 돈 가지고 선교지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는 선교 가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이 뜻깊은 선교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46명이 된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원년 멤버였던 10명의 엄마들이 우리 별도로 통장 하나 만들자. 별도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아프리카 땅에 우물파기 선교를 하자고 해서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이 1,300 정도 모아졌다는 거예요. 1,400.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본인들이 기도하다가 해오름교회가 플리마켓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4개 우물파기 했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전화하신 거죠. 엄마들 10명이 어떻게 1년 동안 1,400을 모았을까 궁금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사연을.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칠순맞이해서 자녀들이 준 용돈을 여기에, 어떤 권사님은 우물파기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펜션에 가서 청소해주고 청소 알바비를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해서 모은 돈, 이번 주에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 650만 원씩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 기도할 사람 모여, 기도할 사람 모여, 그러니까 나도, 나도, 나도 해가지고 한 1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일 때, 기도할 사람 모여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도, 나도, 나도 기도하겠다고 모여인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 20년이 넘도록 꼿꼿하게 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쌓고 쌓고 쌓은 것이 하나님의

요 일들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일이에요.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후원도 해드리고 하는 이 헌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36명이 엄마 아빠의 뒤를 이어 선교에 동참하는 대를 잇겠다.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재밌게 믿습니까? 멋지게 믿잖아요. 제대로 믿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뭡니까? 본 것이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엄마 아빠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본 거죠. 배운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 선교가 기도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2천만 원 선교지에 성적은 추가하고 싶다고 해서 2천만 원 헌금 마시고 교회가 500만 원 못해가지고 라오스 람켄 땅에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교지 성전 건축이 아마 성도들에게 선한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한 석 달 전에 익명의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모은 돈은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성교지에 성전 건축하는데 어떻게 쓰여질는지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 가지고 계시라고. 그러면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들이신 천만 원에 우리 해오름교회 교인들이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개미군단처럼 뜻을 가진 성도들이 모으고 모으면 언젠가는 또 성교지에 성전 하나 지을 돈이 모아지지 않겠느냐고 그러고 가지고 계시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달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봉투 하나를 가지고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봉투 안에 50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교지 성전 건축하는데 보태달라고. 그건 제가 봉투로 가져왔길래 목양실에 제가 고이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10여일 전에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천만 원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보태달라고. 2,5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신비롭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교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광고 한번 한 적 없습니다. 당회에다만 보겠습니다. 천만 원. 광고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몇몇 사람들 속에 임하게 하셔서 2,500만 원이 4개월여 만에 모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최승인 집사님, 김명인 집사님 부부가 삼남매 몫으로 라오스 땅에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6월 26일 날 3천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2026년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와 라오스 선교지에 임하게 하신 당신의 나라예요.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 울밭이라고 선교사님들에게 2,400만 원 송금을 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익명의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1,300만 원이 전달됩니다. 라오스 땅에 성전 세 곳 지을 8,0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합치면 1억 2천이 다 되는 큰 돈입니다. 제가 지금 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돈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단언컨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해오름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익명의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물이 파지고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지금 이 땅 위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실레이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양도한 성도들과 교회의 거룩한 헌신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아프리카로 라오스로 확장되어 나가는 통로가 되는 일 말입니다. 만약에 선교가 돈으로 하는 것이라면 선교의 주체는 재력가가 되어야 됩니다. 삼성이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든 명성교회.

0: 교회가 됐든. 돈만 많이 보내면 선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역사를 보면 헌신이 없고 돈만 있는 곳에는 아무런 생명도 역사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들었어요, 현장이. 선교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전폭적인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한 주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오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북국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불안 앞에서 쉽게 낙심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소망의 기도에 동참하길 원하면서 기도 제목을 기다려봅니다. 문자샵 0153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로 전화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0: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힘껏 찬양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광주, 전북 목포,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고요.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통해서 기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샵 0153번입니다. 문자 수신란에 오물정 0153을 입력하시고 기도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카오톡 플러스는 친구 무료입니다. 아이디 광주 극동방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문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이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소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하신 말씀도 또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광주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의 창을 활짝 여오니 하나님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 기도 가운데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축복에 아버지 닫힌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0: 아멘.
1: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0: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하신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무지하오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1: 아멘.
0: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희들만 두시지 마시고 성령의 이 방송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뇌경색 증세를 보이고 계시고 다리도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어머니께서 혈관 쪽에 문제가 있고 뇌경색 증세가 보입니다. 그러 인하여 다리도 불편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되신 은혜로 강건함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체에 연세가 많아지면 육체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아픈 한 부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걷기도 달리기도 뛰기도 할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강건하여 주의 사명 감당함으로 남은 아버지 세월 기도하며 자녀손들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몸된 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어머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열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를 귀한 성도님, 어머니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한 번씩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새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지금 이 광야 수업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십일조 또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익명의 성도님,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광야의 수업이 축복인 줄을 알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 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재정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십일조와 더불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비하며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성도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제는 막힌 것 메인 것 풀어주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

0: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사랑하는 이 성도님 가운데 물질의 돕는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온전한 십일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릴 때 힘들 때이 광야 수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함께 하심과 또한 이 연단 후에 아버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950번님. 신장 절제 수술한 지딱 2년 됐습니다. 다가오는 7월 27일 월요일 검사를 받는데요. 주님의 손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검사 때문에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선하신 주님은 또 좋은 결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690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장 절제 수술한 지 2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제 7월 27일 월요일 날제 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주님의 손으로 완전히 치료되어 완치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은혜를 사랑하는 690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안다고 말씀하신 귀한 언약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불안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690님, 이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7월 27일 이 검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검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하게 根치되고 완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아버지 귀한 인생을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아버지 능력의 도구로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은혜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1041번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은영 48세, 운전도 안 되고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저마다 달란트와 또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발견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041님, 사랑의 아버지, 우리 심은영 48세, 운전도 안 되고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심은영, 사랑하는 귀한 이름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아버지 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함 되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0: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1041님 사랑하는 우리 심은영 귀한 아버지 하는 은혜를 주셔서 취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 아멘.
0: 땅에 변하든지 산에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 아멘.
0: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두 손 들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을 해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1041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 심은영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취업의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기적과 은혜로 아버지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

0: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신청해 주신 우리 1100번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540번님, 군대에 있는 아들이 상병이 됐어요. 아들은 간수치가 높아서 오늘 외출 나와서 국군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군대에 있는 아들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또 간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좋으신 노래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4540님,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 생활한 지 이제 상병이 됐습니다. 오늘 국군병원에 출해서 간치수가 높은 관계로 검사에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남은 군병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허락해 주셔서 염려하지 않도록 강건함에 귀한 아들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한 우리 아버지 성도님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가운데, 귀한 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간추시가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생활 믿음의 대장부로 아버지 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6306번님. 저는 교사인데 질병 휴직 중입니다. 24년도에 접수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로로 불면증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작년 말에는 학급 학폭 사건을 처리하면서 또 쓰러져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 휴직을 공무상 휴직으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6306번님, 우리 성도님, 많은 사건을 부딪히시고 처리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 아시고 미리 선하신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306님, 아버지 교사로서 강단에서 어린 영혼들 가르치는 중에 지금 질병 휴직 중에 있습니다. 24년에 접수된 많은 사건 처리하며 또 과로와 또 학폭 사건을

0: 서 쓰러져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공무상 휴직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선하신 이끄심과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1: 주여.
0: 사랑하는 육삼 공님에게 공룡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이 평안의 은혜가 사랑의 육삼 공룡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으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사랑하는 육삼 공룡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건강으로 다시 회복하여 아버지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강단에서 잘 감당하여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공무상 휴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진행하는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388번님. 남편이 직장암 4기로 진단이 나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간병을 위해서 회사 휴직까지 한 아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 6388번님의 가정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귀한 말씀이 6388님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암 4기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간병회 회사 휴직까지 한 아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6388님 귀한 가정의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손길을 펴시옵소서.
1: 아멘.
0: 기적의 은혜를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상 같은 은혜의 귀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215번님. 아들이 9월 초에 기중기 실기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잘 연습해서 꼭 합격하도록, 그리고 올해 안에는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여러가지 기도 제목, 소원, 소망들 품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마무리 기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215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한 아들 9월 초에 기중기 실기를 다시 봅니다. 잘 연습하게 하시고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0: 하나님께서 꼭 합격하여 올해 안에 정직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구이 이로님의 귀한 아들 가운데 귀한 실기시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방송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청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여름이 이제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안의 장마 기간도 폭염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고.
1: 아멘.
0: 이 더위를 이기고 창마를 이기고 무더위를 이겨서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승리의 계가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건 것들 것이요 아버지 걸어가도 곤비치도 걸어가도 피곤치도 아니하는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살게 하시네.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했고요.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간절한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1: 아멘.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 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 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국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0: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여수 신흥교회 이산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0: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져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살아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세대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군선교가 단순히 세례인원을 늘리던 기존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참된 섬김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선교 현장의 체질 개선 과제를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2: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종합 세미나를 열고 육군 기준 18개월로 짧아진 복무 기간에 맞춰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숫자가 아닌 양육과 섬김의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범성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5주의 훈련소 시기를 군선교의 핵심 승부처로 삼아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끄는 병영 인큐베이팅 모델을 제안하며 군대를 단순한 전도 대상지가 아니라 장병의 일상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군선교 전문가들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군인교회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진중세례라는 숫자의 성과보다 장병 한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목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례 이후에 양육 공백을 메우고 전역 후 지역교회 정착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한국교회 군선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올여름 다음 세대에게 고립과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살린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주제를 용서와 화해로 정하고 다음 세대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으며 예장합동총회는 성경학교 이후에도 가정에서 12일 동안 큐티를 매일 이어가는 믿음항해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예장고신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이디언 선교회 등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수혜와 무한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눈높이 맞춤형 교구를 대거 확충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올해 교재들이 단순한 일회성 놀이를 넘어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100만 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교단들도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교인 수는 101만 9,003명으로 지난 1983년 통합 당시보다 67% 넘게 감소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전체 교인의 58%가 55세 이상인 심각한 고령화가 미국 교회의 쇠퇴를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예장 합동과 통합 등 매년 교인 감소세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서구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급격한 교세 감소는 교인 고령화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하

0: 를 방치한 결과로 한국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가 수용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시커모어트리 프로젝트의 국내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강당에서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용서의 가치를 교육한 수용자들의 수료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진 대리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수용자들을 격려했으며 8명의 수료생들은 사과와 회복의 다짐을 담아 직접 제작한 타일 아트 작품을 전달하며 진정한 화해의 뜻을 다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이에 앞서 지역 주민자치회 봉사자 23명과 함께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520인분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도 다졌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피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정보를 유통할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개정법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층이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법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언론사들이 스스로 비판 보도를 차지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차단하거나 정치적 사안에서 신고 폭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29도, 광양 32도 이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편 소개해 드릴게요. 수탉 두 마리가 한 마리의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되었지요. 싸움에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나무 덤불 속으로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싸움에서 승리한 수탉은 승리에 도취돼서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마음껏 큰 소리를 지르며 자랑했습니다. 꽃기어, 이제 저 암탉은 내 것이야.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은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에 수탉을 낚아채갔다고요. 결국 싸움에서 패한 수탉이 덤불에서 나와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성경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네바논 백향목 아시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크고 가지도 굵고 길게 잘 뻗은 아름다운 나무인데요. 그 어떤 나무보다 빼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의 시기 질투도 받지만 이 나무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항상 겸손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나마 피할 곳으로 여겼던 자기 친족의 땅에 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족은 오히려 사울의 스파이가 되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다윗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간구는 간절했고 그는 2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행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답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만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며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공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 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중에 몇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달러

0: 달러를 보내왔어요.
1: 예.
0: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카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로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0: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0: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해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0: 그러니까 헌금 $120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맞습니다.
0: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0: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

요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통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7450-4562-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 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010-7382-7255-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 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

7일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간식, 역시 아이스크림 아닐까요? 편의점 냉동고 앞에서 오늘은 어떤 맛을 먹어볼까 고민하는 시간도 은근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머리가 띵 하고 아프고요. 또 반대로 너무 오래 두고 먹으면 금세 녹아버리죠. 맛있는 것도 어쩌면 가장 맛있는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걸 녹여서 먹긴 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오늘 점심에 잠깐 산책을 한 10분 정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금방 녹아버리더라고요. 날씨가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 네,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도 잠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또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 하는 순간이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 어쩌면 때를 놓치면 또 너무 후회스럽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시간에 적절한 때에 잘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녹아내림도 없이 온전히 아름답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함께 준비를 해봤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시간을 서두르지도 또 늦추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은 너가 내릴 것처럼 덥고 어쩌면 지치는 하루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스크림 한 입 먹으면서 미소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때를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금요일 오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처럼 하루를 달콤하게 채워드릴 썸머 스페셜,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되죠. 아쉬운 이 시간 또 함께 아이스크림 녹아버리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간 찬양의 시간을 놓치면 아쉬움이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함께 찬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0: 네, 0782님께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더운 날씨면 또 아이스크림이 최고죠. 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건 아이스크림도 좋지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이스크림 먹어도 이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이 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아무튼 아이스크림이 채워줄 수 없는 건 아무래도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시원한 냉수 한 그릇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9507님께서 쌍쌍바를 좋아하신다고 문자를 남겨주시네요. 아, 또 이 찬에 아, 예, 쌍쌍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눔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쌍쌍바는 또 꼬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또 이렇게 쪼개서 먹는 맛이 있죠. 또 쌍쌍바가 맛있어요. 네, 아이스크림. 우리 또 많은 분들 또 쌍쌍바를 잘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팥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어보는데 너무 달거나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쌍쌍바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8259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7637님께서도 방송 시작과 함께 문자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출석 체크 문자 그리고 찬양 듬뿍 은혜 듬뿍 함께합니다. 또 9507님 오늘도 오셔서 함께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고 함께 출석 체크. 9396님께서도 2시 넘어서 출석 체크합니다. 2시 넘어서 왔는데 괜찮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셨는데 그래도 일찍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9396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또 2시 찬양하는 시간 또 그리고 이번 한 주에 또 금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 왔습니다. 어제가 월요일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금요일인데 남은 시간 또 주일까지 잘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오늘도 성경 넌센스 퀴즈 준비를 했고요.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네, 손이 하나 더 있는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오늘은 그냥 문제만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는 걸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힌트를 드려가면서 한번 맞춰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기를 드렸더니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아무래도 오답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보기를 드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넌센스 퀴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문제만 드립니다. 이게 또 넌센스 퀴즈만의 그 재미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죠. 손이 자 성경 퀴즈입니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성경인물은 누굴까요? 손이 하나 더 있는 성경인물은 누굴까?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협찬 소개할 텐데 그동안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

0: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와, 근데 생각보다 잘 맞춰주시네요. 문제가 좀 쉬웠나 싶기도 한데 제가 힌트를 따로 안 드렸는데도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힌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맞춰주셔요. 오히려 틀린 문점, 물론 틀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잘 맞춰주십니다. 자, 찬양 앞서 한 번만 문제 더 올려드리고 찬양할게요. 손이 하나 더 있는 성경인물. 하나 더 있는 성경인물입니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성경인물.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쌍쌍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쌍쌍바는 나눔이 중요한 아이스크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찬양의 주제를 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라는 이 찬양이 좀 이어듣기에 또 좋은 찬양이 아닐까. 함께 또 우리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찬양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1772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윤종윤의 음성으로 듣고 온 후에 추천 찬양도 함께 하겠습니다.

0: 같이 극동 방송 들을래?
1: 싫어.
0: 제발 좀 나와봐.
1: 안 해.
0: 더위를 날릴 수 없어. 같이 가자 썸머 스페셜.
1: 재밌어?
0: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나냐.

0: 지극동 방송 들을래? 집 밖에 안 나가도 좋아.
1: 그럴까?
0: 그래, 가자.
2: 더 많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0: 썸머 스페셜. 많은

네. 오늘 퀴즈 문제 한 번만 더 알려드릴까요? 네,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그래도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답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힌트도 조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손이 하나 더 있는 성경인물은 누굴까요? 자, 손이 하나 더 있는 성경인물은 누굴까요? 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문제를 드렸었는데 힌트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의 인물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신청해 주시는 찬양 1772님께서 열려라 에바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남겨주고 계신데요. 신청 찬양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이 찬양 또 함께하면서 우리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찬양으로 시원하게 우리 심령을 식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소식 듣고 왔습니다. 나라사랑축제 진남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고요. 나라사랑축제 국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대연합에 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나라사랑축제 현장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어제도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300명 정도, 이번 주부터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300명이 금방 차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400명 넘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좌석수의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신청이 끝나면 신청하고 싶어도 그때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무조건 일단은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으로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신청하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땐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좌석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3천석의 자리를 지금 확보하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순천 광양의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신청하시겠지만 전국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워낙 감동적인 무대여가지고 전국에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 얼마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서울에서도 미리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리를 빼앗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가족,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모님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꼭 이 무대를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혹시 주변에 우리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한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친척이 있다면, 또 그리고 교회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 신청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 늦을 수가 있으니까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고요. 그리고 그 링크 안에 보면은 또 별도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안내되겠지만, 또 링크를 서로 공유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QR코드로 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안내 방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셔서 우리 주변에 또 함께 나 혼자 또 이 현장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함께 참여하시면서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후회가 없는 국동방송 어린이 대연합입니다. 전국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런 감동적인 무대가 찾아옵니다. 요수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러브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중계소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3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신청을 어떻게 해요? 라고 다시 여쭈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나라사랑축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티켓이 발권이 되고요. 그 티켓을 통해서 또 안내되는 대로 또 이렇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제 두 글자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썸머 스페셜 기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탈북민 목회자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의 칼럼 이야기 오늘도 함께 이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준비한 칼럼 올려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미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그것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쾌락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굶주리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께 미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놀라운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복음의 증인, 은혜의 증인, 사랑의 증인이 되는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미친 한 사람, 예수에 미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 성공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9918님의 신청 찬양, 오늘 나는 찬양 함께합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빨리 이제 1분 남짓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지만 불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승리했죠. 우리도 때로는 삼손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퀴즈 문제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또 문자 발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문자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또 고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해서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이 교회이고 은혜가 솟아나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입니다. 2절에 카레스에 벗어난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즉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온에 올라가는 자 교회에 나오시어서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오는 자 교회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도구 아닙니까? 고난과 각종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라오면 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는 크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각종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광야와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천지의 전쟁과 재난과 난리, 사고, 사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시온에 올라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며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에 올라와야 됩니까? 시온에 올라오셔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올라오시어서 이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 준비해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오면 우리 인생의 칼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칼날들이 다 해체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다시 세움을 입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는 잃었던 축복을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순결한 성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순결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세움을 입겠다는 뜻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모든 문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었다고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은혜,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회복의 장소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0: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또 5절 말씀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게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물질의 축복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시온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물질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건강과 축복과 은사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다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 안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 광야에서 칼을 벗어나게 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 추격해 왔습니다. 또 광야에는 전갈과 뱀,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메마름, 각종 이방 족속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한 일에서 다 건져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을 얻는 곳, 즉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가까이 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그 각파람과 그 광야의 메마름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첫째는 고난에서 모든 것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십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렸던 축복, 물질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

0: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방송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떨어진대요. 발이 안 떨어진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교회로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방송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문자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자신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하고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한 영혼 만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이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주도 비 오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좀 끄끄하고 그렇지만 우리 찬양으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국동 방송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 방송 무료 어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2320번님 남편과 전파 선교사신 우리 1076번님 인천 부평에 계시죠? 예전에 3년 방학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1076번님 오래간만에 듣는다고요. 올해 5169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8532번님 제가 그랬어요. 계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극동방송 새끼라가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끼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많길 기도한다고 울산에서 우리 8532번님 새끼라를 듣다가 스스로 계약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동 방송 듣고 스스로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라는 얘기를 못했다? 이런 분들, 특별히 극동 방송을 통해서 그 계기로 내가 갔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하고 전화 통화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계속 교회 갔어요라는 문자는 거기에 비례하면 아직은 다는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직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갔어도 꼭좀 계약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햇빛이 있는 데가 있고 비 오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자, 전국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떤 날씨 가운데 듣고 계시는지, 대구에서 7556번님, 듣고 계시네요. 또 잠깐만, 아까 어떤 분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다. 아, 근데 오프닝 말씀 듣고 찬양 또 신청하셨습니다. 7406번님. 그래요. 자, 차 계기판 온도가 36도를 가리킨다. 아주 뜨겁다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저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데, 예? 뜨겁지만 이게 지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거.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7929번으로 사연 줘서 고마워요. 친구하고 밥 먹다가 지금 사연을 줬어요. 와, 친구가 입맛 없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오프닝 듣다가 갑자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고. 왜 그러지? 예. 아, 떡볶이집이구나.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새끼라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곡 신청한 곡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일어나시고 힘내십시오.

일어나 거르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찬양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신청곡 보내주시고, 어플 메시지로도 제가 받겠습니다. 포항에서 실내 덥지만 오늘 최고 온도 35도 가르쳤다고 2667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3개월 쉬다가 4월 부활절부터 새 교회를 스스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3517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울산도 뜨겁군요. 4115번님 9개월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소망이요. 찬양하시죠.

자,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가는 길이라고 0539번님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포항 폭염주의보 6466번님 무더운 날씨 새끼라로 힘내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도 뜨겁다고요. 아침에 친구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 2512번님도 오셨습니다. 하교길에 듣고 계시는 5896번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신청하신 4933번님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산초 예수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안에서도 아 더워요 더워. 그렇지만 찬양으로 새 힘이 솟아납니다. 8413번님 서울 우이동 비가 오락가락해요. 여름성경학교를 떠올리고 계시는군요. 2959번님 그렇죠. 이제 7월이니까 본격적인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떠오르죠. 그리고 7359번님의 신청곡 나의 피난처 예수였습니다. 마산에서 더위에도 주일이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케이크 주문하러 가신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129번님도 오셨어요. 어우, 잠시 후 4시에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2667번님 예.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수술 잘 끝나길 기도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녹화하셨다고 여름성교학교 시작됐군요. 2027번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세요. 혹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시작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청주 비 그치니까 이제 아 너무 덥다고 2042번님 그러니까요. 또 그때 또 비 그치면 또 덥지만 또 화창한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경남 사천 병원에 입원한 딸 대신해서 새 손주 육아하러 왔는데 마트 가시면서 또 듣고 계시고 은혜 넘치는 새끼라 우리 5277번님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딸을 대신해서 6834번님 목요일에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어제 찾아왔는데 늘 듣던 극동방송 채널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없어졌다고요. 다시 잘 맞춰보세요. 다시 돌리다가 불교 방송이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니까는 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우리 6834번님 잘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있는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하다고 서울 양천구에서 0113번님도 오셨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기와 함께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서 이 찬양 신청하셨거든요. 예. 윤영주 장로님이 이 곡 애들 위해서 작사 작곡하셨다고 그때 저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

0: 윤영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다시 한번 지금 여름 수련회 때도 여름 성경학교도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울산 셀럽에 드리고 왔는데 진짜 폭염 더위 먹지 마세요. 이번 주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 많기를 기도한다고 424번이 고맙습니다. 여기 대구 엄청 더워요. 산들 부는 나무 그늘 밑에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고 2359번님 우리 극동방송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논산 하고 9915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요청이 한 우리 여성 사장님께서 남성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지금 제가 알아놨거든요. 우리 김송현님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갑니다. 김송현님께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송현님 되시죠?
1: 예, 예, 예.
0: 네,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반갑습니다. 김은영 사장님이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1: 예, 예, 예.
0: 지금 일하시다가 잠깐 전화 받으신 거예요?
1: 아,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자, 전화기 좀 가까이 오시고요.
1: 아, 예.
0: 스피커폰 말고 이렇게 직접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1: 아, 예, 예.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자, 계시는 곳이 광주 맞죠? 광주.
1: 예, 광주 북구.
0: 광주 북구. 극동방송 예, 예. 아세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예, 예.
0: 어떻게 들어봤어요?
1: 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기독교 방송. 네. 들어봤군요. 예. 우리 김은영 예. 사장님 옆에 있다가 같이 들어봤나 봐요?
1: 아, 거길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저하고 같이 부동산을 해서.
0: 아.
1: 한 50m 떨어져 있거든요.
0: 네네.
1: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인데.
0: 예예.
1: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아주 독실한 교회를 잘 다니고.
0: 네네.
1: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0: 네네.
1: 아니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0: 네네.
1: 아주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0: 예.
1: 이런 그 기도에 이런 그 뭐 힘이 내려져 있다고 그래서
0: 예예
1: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0: 그렇죠.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예.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예. 가면은 그 사무실 가면은 틀어져 있어가지고 몇 번 들으셨군요.
1: 예, 아니 저는 들은 적은 없고 자 대화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0: 아니 그 방송.
1: 예, 방송은 듣지는 못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혹시 그럼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1: 교회는 이제 누구가 가자고 그래서.
0: 네.
1: 제가 나중 남편이 이제 처갓집인데.
0: 네.
1: 거기 이제 이숙 이모가 이제 하도 거기 안 가면 이제 그냥 못 살게 해요. 그래갖고 한 번씩 가보게
0: 못 살게 안 가면.
1: 예. 예. 예.
0: 그래서 한번 갔어요?
1: 한두 번 가봤는데 저는 이제.
0: 네.
1: 별로 기독교 쪽으로 좀

0: 그렇게 좀 마음이 잘 안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럼 어디 쪽으로 좀 마음이 가세요? 다른 데 뭐 가.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은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가지고
1: 네네.
0: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유교 쪽 그쪽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 뭐냐 저 제사 모시고 조상님들
1: 네네.
0: 제재 모시고 막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이 기독교는 제가
1: 집안 전체가 좀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었군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경험이 없구나 그쪽에.
0: 네,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1: 잘 모르고.
0: 네, 하나님에 대해서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나 잘 모르고.
1: 네네네.
0: 자꾸 제 사람들이 하든 뭐 그런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1: 네네.
0: 잘 이해도 안 가고 성경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1: 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봐요 성경책을.
0: 제가 지금 그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1: 예.
0: 성경책 이것은 그 KBS 아나운서 그 김재훈 아나운서님 계세요.
1: 예, 맞아요. 예, 알고 있어요.
0: 소리선 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통독을 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1: 네.
0: 요즘에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있는데
1: 오.
0: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무슨 얘기 모르겠는데.
1: 아, 그래도 그 시도를 하셨구나. 어떻게?
0: 네,
1: 창세기부터 쭉 들었어요?
0: 네, 창세기부터 지금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1: 네.
0: 아따, 너무 어렵고.
1: 아따, 지금 에레미야 어려운데 왔네. 아, 에레미야.
0: 네, 네. 내용도 많고 그래서.
1: 그니까.
0: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든 뭐구만요.
1: 우리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네. 쉽게 가자고요.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도 예. 지금 알고 싶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싶은 예. 마음이 있구나. 일단은 네. 우리 쉽게 선물부터 가자고요. 선물. 제가 지금 사실은
0: 선물이요?
1: 방송 중에 예.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0: 예예. 예.
1: 방송 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려요.
0: 아,
1: 선물.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예. 선물 한번 골라보십시오. 쉽죠? 어? 쉽잖아요. 예, 예. 고르는 거.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너무 만해가지고
1: 아 쉬우려고 했는데 더 어렵네.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쉽게 그래도 딱 머리에 아 나 이거 좋겠다 한번 골라보세요. 선물.
0: 뭐 아까 유산균 뭐 나.
1: 유산균 유산균으로 네. 드릴까요?
0: 예, 네,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만 주신가요?
1: 한 가지 더 드릴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예, 오케이.
0: 얘기만하고.
1: 예.
0: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1: 한 가지 더. 애기 엄마 뭐 좋아할까요?
0: 애기 엄마요? 뭐 김치 세트.
1: 김치 세트, 오케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유산균과 김치 세트. 예.
0: 우리 김은영 사장님 하나 주시면.
1: 김은영 사장님 요청하신 예. 분, 그쵸? 그럼요. 예. 그분 드려야지. 그분 때문에 선물 받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 뭐 갖고 싶으신지. 자, 우리 김은영 사장님.
2: 아니요.
1: 우리 김은영 사장님은 뭘 드릴까요? 선물?
2: 아, 저는 괜찮아요.
1: 아, 빨리 우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2: 아 그래요? 그냥 그럼 혹시 저기 예. 다과 있나요? 다과?
1: 다과?
2: 네.
1: 견과?
2: 네, 견과.
1: 아, 견과 드릴게요. 견과. 자 네, 김성현님.
0: 예예.
1: 이게 사실은 지금 생방송인데 옆에 지금 김은영 사장님 듣고 있었어요.
0: 아, 예, 그렇죠.
1: 라디오로 지금 전국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 라디오로 되고 있는데, 우리 김은영 사장님이, 김송현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방송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방송 중에 한 거예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그 사연의 내용이 뭔지, 우리 김은영 예. 사장님한테 직접 들으면 되거든요. 자,
0: 예.
1: 우리 김은영님.
2: 네.
1: 자, 우리 김송현 사장님께, 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짧고 굵게 한번 하세요.
2: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성현 사장님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0: 준성이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김송이님한테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사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김성현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고, 최정식님 힘내시고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김성현님.
1: 예.
2: 우리 김은영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어떠세요, 마음이? 예?
1: 눈물 나네요.
2: 눈물 나죠.
1: 예.
2: 그리 어렵지도 않잖아요. 금방
1: 예.
2: 김은영님 얘기
1: 예.
2: 쉽게 얘기 잘하셨잖아요.
1: 예.
2: 삶에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늘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삶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혼자만 이렇게 성경책을 듣는 것보다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좀 어떻게 쉽게 이렇게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교회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짧은 기도가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2: 구주로,
1: 구주로
2: 주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잘하셨어요, 우리 김성현님.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아까 대화를 좀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막 울컥울컥 하시는데 우리 김성현님이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2: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금방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2: 알겠죠?
1: 예.
2: 그래서 아까 이제 광주 북구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영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저희가 집에 가까운 게 교회를 또 소개시켜도 좋고 그렇게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듣는 거를 한번 쉽게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김은영 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1: 소개 이렇게 방송국 국동방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 네. 아유, 우리 김은영님 감사해요.
3: 감사합니다.
2: 이제 전화 끊고 우리 아까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하니까

0: 우리 김성현 사장님, 아이고, 잠깐만 지금 끊어진 것 같네요. 우리 김은영님 끊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아는 곡 있으세요?
1: 아, 있습니다.
0: 어떤
1: 옛날
0: 곡이요?
1: 다닐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0: 어떤 곡?
1: 제가 고등학교 때그 우리 저 한방 그 아주머니 아들 그 형님이
0: 네네.
1: 기독교 방송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하면서 그 기타를 잘 들으셨는데,
0: 네네.
1: 그 형님이 지금도 했던 노래 기억하거든요.
0: 제목이 뭐예요?
1: 아, 내게
0: 아, 네
1: 가는
0: 개강 같은.
1: 같은 평화. 예, 그거예요.
0: 야.
1: 그 노래를 아주 잘,
0: 참
1: 이 기타를
0: 좋았어요.
1: 엄청 잘하셨어요. 기타, 그 형님 기타 다 키웠어요.
0: 그래요.
1: CCC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0: 그렇구나.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얼마나 또 깊고 넓으면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그 평화가 올수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이번에 꼭 한번 잘 믿어보시고요. 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제가 지금 틀고 있거든요. 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극동방송도 한번 이제 앞으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김성현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아까 그 통화, 우리 김은영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 난다고 우리 8493번님도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축복한다고 4728번님, 천국 꼭 같이 가요 김송현님, 5613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응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두 살 셋째랑 셋째라를 듣고 계시는 0153번님, 아유 고맙습니다. 8097번님 잘 오셨어요. 이맘때 수련회 생각나

하시면서 여름 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모두 파이팅 외쳐 주셨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참 추억의 찬양인데 6473번님의 신청곡 보내면서 저 극동방송 새끼라 조연출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한

신나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

0: 가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백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실상은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웅병과 아리스토데스가 일찍이 예찬한 대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소문하는 창조 이래 인간이 결코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가장 충성했던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는 무역 자유무역항이었기 때문에 풍요를 만끽하며 살았고 종교적으로는 로마에 충성하기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공식화 했는가 하면 제우스 신전, 로마의 여신전 등 우상 신전들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일찍이 시성 호모가 이곳에서 출생하였다 하여 호모 기념관이 있었으며 매년 운동 경기를 열기 위해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대음악당과 그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예술 극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려는 서문학교회는 그런 도시 쪽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첫째, 서문학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도시의 번영과 풍요와는 반대로 서문학교회는 가난한 교회, 핍박받는 교회, 고통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가난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 구성원들이 대개 사회적으로 하류 계급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때로 폭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나 가게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약탈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서문학교회를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문학교회는 환난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서문화의 정치적 정황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전자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문화를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냐, 행정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융통성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서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 155년 2월 23일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순교한 사건은 기독교 2000년의 순교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폴리카비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군중은 폴리카비를 처형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폴리카바 굴색의 남자답게 싸우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문화의 총독은 폴리카바에게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폴리카문 총독에게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주님을 욕할 수가 있겠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나를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위협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신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요. 자, 지체 말고 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고 그들은 지른 불에 십사여 장렬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날 그는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 사탄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서문하에는 이민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뭉쳐 살면서 교회의 핍박에 앞장을 섰습니다. 폴리카비 순교하던 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폴리카비를 산채로 화형시키고자 소리를 질렀고 나무를 주워오는 듯 극성을 부렸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들 유대인을 가르켜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며 사탄이 시키는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본문에서는 사탄의 회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바클레이는 종교가 악의 수단이 된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의 허물을 뒤집어 썼다 하더라도 그 허울 안에서 악을 행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만을 찾아서 행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회이며 사탄의 종이며 사탄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가난과 환난과 회방에 애호사했던 서문학교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서문하의 우상 숭배자들과 박해자들과 그리고 유혹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서문학교회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타협하기 위해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세상과 타협해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취업할 가능하고 경제적, 사회적 몰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계속 서문학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노라면 저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황제 신상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것이며 예수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사탄이 주이며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고 큰 착각이었습니다. 서문화교회는 한마디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상에 절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구걸하지도 않았으며 그 무엇을 부탁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문화교회의 이러한 신앙 모습을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칭찬은 서머나 교회만 받았습니다. 그 뜻은 실상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고 사탄의 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호락호락한 교회도 아니었으며 부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뱅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엔 가난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으나 실상은 좋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세를 자랑하는 교회지만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위선과 교만으로 치장한 별것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 교회처럼 겉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후자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가 이처럼 극심한 도전과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상은 부자교회, 실상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 향해 기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라면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어 젖먹이가 난로 곁으로 기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0: 더만학교회를 알고 계시는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입니다. 그 뜻은 처음도 아시고 나중도 아신다는 것이고 처음도 책임지시고 나중도 책임지신다는 것이며 처음부터 나중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또 소만학교회를 알고 계시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뜻은 죽음도 이기셨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문화의 총독도 로마의 황제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알고 지키고 돕고 계시는데 뭐가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전능의 왕이신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문화에는 큰 운동 경기장이 있어서 매년 큰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문화 주민들은 운동장에 몰려들어서 경기를 관전하고 열광했습니다. 서문화 교인들도 때로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구경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장엄한 것인가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얼마 지나면 시들고 녹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문학교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헬라에는 면류관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왕관이고 하나는 우승자이고 상급입니다. 주님이 서문학교에 약속하신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빼앗을 수도 없고 뺏길 예만도 없습니다. 소문학 교인들은 바로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얻기 위해 땀을 흘리고 일합니까? 썩을 면류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실상은 좋은 교회,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실패와 슬픔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으로 나중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백우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에스겔 42장입니다.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에서 43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새 질서의 확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되었던 새 성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전 전체의 크기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환상을 계속 소개하면서 성전 주위의 방, 곧 들에 있는 부속 건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전 전체의 크기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을 성전의 회복과 동일시함으로써 성전 건축의 구속사적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에서 14절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성전의 사면 담에 대한 측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까지 인도된 과정을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 집 바깥 사면의 담에 대해서 점점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각 문들 측량합니다. 17절 바깥들에 도착합니다. 17절에서 19절 방과 각 문들을 측량합니다. 20에서 23절 북향문에 대한 측량입니다. 24절에서 27절 남향문에 대한 측량입니다. 28절 안뜰에 도착했습니다. 28절에서 31절 안뜰의 남문을 측량합니다. 32절에서 34절 안뜰의 남문을 측량하고 35절에서 37절 안뜰의 북문을 측량합니다. 38절에서 43절 번제물 싣는 방과 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9절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 도착했습니다. 41장 1절 보시면 성소 내부에 도착합니다. 4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소 내부의 측량입니다. 4절에서 11절 지성소에 대한 측량입니다. 41장 12절에서 26절 서편 건물과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42장으로 옵니다. 1절 성전 곁에 건물들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14절 그 건물들에 대한 측량입니다. 42장 15절에서 20절 성전의 담에 대한 측량입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 제거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에서 성취된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은 모두 외부적이며 물질적 색채를 보이고 있으며 이스라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구약의 할례에 대한 참된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로서 유월절 제사의 참된 주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2절 히브리서 8장 12절은 성전으로서 성령의 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로마서 12장 1절 예배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전의 제사장 방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곁에 있는 북편 골방뜰에 있는 두 방과 남편 골방뜰에 있는 두 방, 즉 제사장들의 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자는 성전에서 제사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방을 언급함으로써 포로의 상태에 있었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1절에서 12절 각 방들에 대한 크기를 측량합니다. 13절과 14절 각 방들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단락에 나오는 방들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종들다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불필요하거나 가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제사장들은 이 방에서 공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 성물을 먹고 수정될 때에 입는 거룩한 의복을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 단락에서 묘사되고 있는 제사장들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단락에서 본서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의 변화를 알려주는 표현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성전 회복에 대한 계시를 다루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내용의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에스겔 40장과 41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을 순서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 건물 전체에 대한 모습은 제사장들의 방들의 위치는 성전 바깥의 건물들입니다. 왜냐하면 1절 밖으로 나가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들의 방향은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의 방은 북편 건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 외곽 건물로서 거룩한 예배를 위한 준비 장소입니다. 둘째, 2절에서 9절 방들의 규모입니다. 2절 전체 방의 규모는 장이 100척, 광이 50척입니다. 층수는 3층, 3절 부속시설은 각 층에 툇마루가 있습니다. 7절 한 방의 바깥담은 장이 50척입니다. 8절 바깥들로 향한 방은 장이 50척입니다. 8절 성전 앞을 향한 방은 장이 100척입니다. 셋째, 13절과 14절 제사장의 음식과 의복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에서의 구별됨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표본이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방들의 규모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 방의 용도를 제시함으로써 제사장들이 철저히 구별된 장소에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사장의 중요성을 실감케 해줍니다. 인간들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성전의 담에 대한 측량입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한 규모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측량하는데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전 전체에 대한 규모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15절에서 19절 담 전체에 대한 규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담의 용도를 밝힙니다. 한편 본 단락에서는 먼저 건물에 대한 규모를 밝히고 그 이후에 그 건물의 용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전의 외양과 본질을 함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백성들이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포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성전의 본래적 의미를 상기시키고 진정한 성전 예배에 대한 소망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5절에서 19절 다음에 담의 규모로서 16절 청량수단은 장대입니다. 청량장소는 동편입니다. 크기는 500척입니다. 17절 청량수단은 장대, 청량장소는 북편, 크기는 500척입니다. 18절 청량수단은 장대, 청량장소는 남편, 청량 크기는 500척입니다. 19절 청량수단은 장대, 청량장소는 서편, 청량 크기는 500척입니다. 건전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형태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는 정방형이며
담의 규모가 어떤

0: 세력도 침범하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고 거대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규모 있고 지혜롭게 성전담을 설계하셔서 성전이 영원한 안식처요 요새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 20절은 담의 용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된 장소라는 사실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용도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성소만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물이 자체로 거룩성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 장소로서 거룩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 곧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출애굽기 25장 9절. 성전의 모든 식양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전 내부에 있는 지성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옆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들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전체의 삶은 영적 예배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성도는 단지 공적 예배를 드릴 때만 경건해져서는 곤란합니다. 모든 생활을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물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관리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깊은 낙심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다.

항상 영적인 정상의 산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심지어 바울도 깊은 낙심과 연약함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믿음은 낙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사라지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메마른 날에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듯 낙심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사랑 이야기가 노래하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무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라모십의 찬양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영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 준비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찬양과 예수가 거느리시니 캔디 페르슨이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헤쳐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낙심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붙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

0: 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여수 성광교회 최종규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0: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옷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시편 기자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황폐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황폐한 상황일지라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칼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짓밟혔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짐승처럼 끌려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흩어짐의 인생이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재산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산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끈끈했던 인간관계,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그런 관계가 한순간에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흩어짐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 흩어짐의 고통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도망자의 삶을 살던 중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땅인 시글락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성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시글락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성에 불을 지르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몽땅 사로잡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성에 돌아와서 보니 성은 다 불타서 사라졌고 가족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노한 부하들은요, 다윗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잃었어. 그렇게 말하며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의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어디론가 다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흩어짐의 절망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 흩어짐의 고통 속에서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 흩어진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다시 와서 가정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고 더 위대한 세움의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여전히 모으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가장 잘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느라 정말 정신없으시고 바쁘실 텐데,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조그마한 별, 행성, 지구, 그 안에 살고 있는 나, 80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인 나, 보이지 않는 이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은 있으실까?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은 하나님은 아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봐보세요.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대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요? 별의 수는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은하계 수가요, 2조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은하계가 뭐 되냐?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우리 은하입니다.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2조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주 안에는 현대 과학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는 별이 몇 개나 될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천억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수천억 개가 넘는 그 별들을 가진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대요. 근데 더 놀랄 사실, 여러분, 은하계 안에 있는 과학자들이 세운 별들의 수, 수천억 개라는 이 수는요, 행성의 수가 아닙니다. 우리 지구를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을 발하지 않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고 반사하는 별을 행성이라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은하계 안에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다라는 말은 행성이 아니라 항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입니다. 그 항성이 수천억 개인 은하계가 2조 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주. 그러니까요, 우리가 쓸수 있는 숫자로는 기록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 가까운 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수를,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로는 표시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한대 가까운 별의 수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세고 계신대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이름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이름들을 불러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죠. 아멘이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봐보세요.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 봐보세요. 오늘 보면 3절 읽어봅니다.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무한대에 가까운 그 수많은 별들의 수를 정확하게 세고 계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심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한 사람을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위대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상심한 자를 품으시고 상심한 자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상심한 자라는 이 말의 의미를요, 언어적인 의미로 다시 살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산산조각이나 파괴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처로 문드러져 있어요. 회생불가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과 상처입니다.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그 손으로 마음이 상한, 갈기갈기 찢어지고 파괴된 이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찢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거짓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거지라고, 맹인이라고, 밖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시끄러 죽겠다, 조용히 좀 해라. 제자들과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또다시 바디메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외치고, 그리고 제자들은 꾸짖고 사람들이 나무라고. 어수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바디메오의 신음 섞인 상처 입은 그 말을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두 다 외면합니다. 상처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상처 입은 자의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육체에 감긴 눈만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 마음에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는 뭐까지요? 머리털까지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중에 자신의 머리털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자신의 머리털 수를 다 세고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머리털은요 날마다 빠지고 새로 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머리털 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다른 머리털의 수를 정확하게 세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별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수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조각조각 나버리고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왜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어떠하시다고요? 무궁하시도다, 무한하시다 이 말이에요. 무궁하신 지혜, 무한하신 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지혜입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거창한 계획에 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높이와 깊이와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며 고난을 만났을 때 아 망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아 망했다. 끝났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너 망한 거 아니다. 나는 무한한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섞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의미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한 말을 읽어보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은 카펫의 뒷면과 같아서 우리는 엉킨 실과 매듭만 보지만 하나님은 앞면의 아름다운 무늬를 완성해 나가신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자꾸 카펫의 뒷면만 봅니다. 카펫 아시죠? 거실에 까는 카펫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카펫의 뒷면만 봅니다. 뒷면을 보면요,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실밥들이 서로 엉켜져 있습니다. 검정색 실, 빨간색 실, 뒤엉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왜 이 일이 꼬였나?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카펫을 만드는 장인이 그 작품을 다 완성하고 앞면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탄합니다. 왜 감탄하죠? 뒷면을 봤을 때는 무질서합니다. 엉켜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앞면을 보니까 걸작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뒷면에서는 얽혀있는 실들인데 앞면을 딱 뒤집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명화가 거기에 딱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얽혀 있어요. 검정실의 고난과 빨간색 실의 슬픔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작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의 검정실과 슬픔의 빨간실을 서로 엮어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품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보세요. 로마서를 가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보면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실밥들이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검정색 실, 빨간색 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였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고난의 그 검정색 실과 슬픔의 빨간 실을 엮고 엮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품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의 147편 7절의 이 말씀은요, 조건 따지면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황폐.

0: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일하심을 믿고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소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황폐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모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무한한 당신의 지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가장 위대한 걸작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건강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죠.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바라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은 아무런 기대 없는 시선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바라봄인데요. 시인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낙심과 우울감, 걱정, 염려로 마음이 번민하고 있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상황과 환경에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예수전도단의 시선 그리고 박희봉의 음성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 곡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갈망을 나타내 보여주죠. 마음이 있는 곳으로 계속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눈을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구하고 또 바라보고 또 갈망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기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나무엔의 찬양으로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연주곡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데이브 클리블랜드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국교회 이야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게요.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5화 꺼지지 않는 불씨

0: 참 기뻐요. 처음 여기 왔을 때 모든 게 막막했었어요. 한글 가르쳐줄 사람 찾기도 어려웠죠. 길이 보이지 않았어. 과연 하나님 이 작은 나라를 보시는지, 이곳에 있는지, 뜻이 있는지 따지듯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매기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는 조선 사람 이렇게 생기다니.
1: 맞아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 이렇게 봤어요. 꼭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2: 네, 여기 로스 목사님과 마근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동무들 앞에서 꼭 간말씀 드려야 겠시오. 내게 1년 전에 객지서 죽을 뻔했디요. 내가 아무리 무인정하고 무년치한 놈이라도 그때의 그 애쓴 응군과 약간 걱정이 컸습니다. 그때 마근태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은 좋은 마음이네.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에 더 기쁨이 없겠다 하셨디요.

0: 이때 내 마음이 감동하여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디요. 이 로스 목사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앞이 나와 그 명하신 대로 믿고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소. 그래서 내가 매우 반가이 그리스도 앞이 나와 이 작정하고 목사와 여러 교우들 앞에서 이 내 마음을 고백하는 바이오.
1: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0: 그렇지요. 네, 그리하리다. 내 목숨 이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분 뜻대로 살리다.

서상륜의 간증이 시작되자 백홍준과 이응찬의 간증도 이어졌다. 그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진기, 이성아, 최성균 등이 함께했다. 모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품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깊이 깨달았다. 최초의 세례자들, 그리고 나요완이라 불리던 존 로스 목사와 마근테라 불리던 맥킨타이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한글 성경을 준비하셨다. 그들이 번역한 예수 성교 전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역사에 남았다.

0: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관청 사람들이 신고를 받고 여기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일단 우리 일 멈추고 성경부터 숨깁시다.
0: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바뀐 평양감사가 양인들을 만난 사람들만 아니라 양인들까지 싹 다 잡아놓는다고 합니다. 얼른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2: 아이고. 언젠간 이런 일이 올 줄 예상했지만 하필 번역이 마무리 되어갈 때쯤.
1: 일단 우리 흩어졌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만주에 헌터 선교사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3: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두 번의 큰 싸움이 끝난 뒤였다. 조선 땅은 서양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가득 찼고 서양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서양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어려워졌다. 더욱 강화된 조선 정부의 감시를 피해 뿔뿔이 흩어진 존 로스 목사와 최초의 세례자들. 서상류는 번역을 미처 마치지 못한 한글 쪽복음을 들고 고향 의주로 향한다.
0: 뭐라? 이 성경을 가지고 의주로 간다 했어? 아직 다 완성된 것도 아니지 않소? 극하고 들키면 목숨이 위험하오. 아니되오.
4: 그래도 한글로 읽을 수 있지 않네. 내 우리 가족들에게 이걸 꼭 보여줘야 하지 않게 않겠어.
0: 그걸 다 잡히면 어쩌라고 그러냐 말이오. 내 여기서 마근태 목사님과 나머지 번역을 완수할 터이니 다음에 와서 완성본을 가져가라.
5: 글디, 이건 위험하디. 그냥 가라우.
4: 우리 가족, 어릴 적 동무들에게도 이 축복의 길을 알려둬야 하지 않겠어. 내 방법이 있어.
3: 상류는 정성껏 만든 성경을 한 장 한 장 꼬아 새끼줄로 만들기 시작한다.
4: 누가 새끼줄 안에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겠소? 검문만 잘 통과하면 다시 펴서 열 부고 백 부고 매일 백 개 옮기면 되지 않겠소?
0: 아이고, 어찌 이런 생각을. 나도 함께 만들겠네.
5: 이거 이 고집을 누가 말려? 그럼 나중에 순서를 알아볼 수 있게 여기에 요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겠어. 그렇지?
0: 그렇지.
3: 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이 작은 종이에 자신

내 목숨이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새끼줄을 만드는 손 위로 작은 눈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진다. 이응찬의

0: 많아서 큰일이요. 우리 상륜아우를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요. 목숨이 두 갠가 보.
1: 나는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빚진 자 아니겠소. 열병에 줄 것을 살리신 이유가 뭐갔소. 이러라고 살리신 거 아니겠소.
2: 응찬의 마음에 또 한 번 동그란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0: 거참 부럽구만. 나도 자네만큼 큰 믿음이 생기면 좋겠시오.
1: 이미 우리 함께하지 않소. 그럼 같은 믿음이디요.
0: 네. 만주로 넘어가 이 사복음서를 새로 옮겨 적으며 다시 읽어봐야겠소. 이래봬도 내가 손윗 사람인지 이런 일에 뒤처졌어야 쓰겄는가?
2: 상류는 홍준과 한바구음을 짓는다. 그리곤 말없이 응찬의 손을 꼭 잡는다.
3: 스님, 이미 훌륭하시오.
0: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우? 천지구와 같은 나한테 곱슬머리 두목사님과 이리도 멋진 아우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네 감사하지. 그렇고 말고.
2: 각자의 길로 흩어진 세 사람. 존 로스 또한 건강이 악화되며 안식년을 갖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선 선교를 위한 일을 영국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글 성경의 불씨가 그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캐서린, 이것 좀 봐. 바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야. 한글 밑에 영어로 발음 끼워 보이지? 한번 읽어볼래?
5: 네, 대션 말을 배우고 한 뒤.
4: 잘 읽는데? 조선말은 표음문자인데다가 너무 아름답고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배울 수 있어.
5: 그래도 여자들은 배울 기회조차 없어.
4: 아니야. 비록 여자라고 해도 며칠이면 해득할 수 있는 문자라고. 그래서 꼭 한글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야.
5: 정말요? 그렇게나 빨리 배울 수 있다고요?
4: 그럼. 이건 그동안 맥킨타이어와 조선 친구들이 함께 번역한 사복음서야. 한글 하나하나 조선 친구들이 써내려간 거라고.
5: 뜻은 잘 몰라도 너무 아름답네요, 한글.
4: 더 감격스러운 건 작은 쪽복음들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야. 이거 봐. 조선에서 보내온 편지야. 들어봐. 로스 목사님, 보시오.
1: 로스 목사님, 보시오. 내 의지로 와서 가족 친구들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소. 이 내용이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어. 어제는 관청 사람도 몰래 와서 성경을 달라 하더이다. 정말 구원이 있는지 심각히 물었고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과 사랑을 전달했어. 매일매일 비싼다지만 모두에게 주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요. 하여 하나 둘 함께 필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어. 이 기쁨을 나누고자 편지드리오. 모쪼록 건강하시고 안녕하시오.
2: 바다 건너 먼 곳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이었다. 로스의 동생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로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재정 또한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다.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때 버티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캐서린에게 상륜의 편지는 내가 함께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5화 꺼지지 않는 불씨 출연 유춘희, 최웅, 임황권, 남지구,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엄마 스페셜.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 축제에 전남동부 지역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8월 13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대망의 막을 올리는데요.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무대에서 그려냅니다. 아이들의 몸짓과 찬양과 또 감동적인 영상이 가미된 종합 예술 콘텐츠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또 전 교회에서 함께 오셔서 온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외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 축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네, 성함과 전화번호 적으셔서 인증번호 받으시고 모바일 티켓까지 받으시면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린이 합창단 찬양 한 곡 들을 텐데요. 나라사랑축제 그 현장감이 살아있는 노래 한 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극동방송 연합어린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성벽을 향해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접속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것보다 정말 수십 배는 더큰 감동과 은혜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 찬양 기프티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77강 백낙준 박사와 민경배 교수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 시작되면서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본국교회 선교사 현황 보고를 위한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The Korean Mission Field 1896년에서 1942년 대표적인 선교 기록 문서이죠. 그런데 학문적 방법에 최초의 한국교회사 연구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백낙준 박사의 한국 개신교사입니다. 그의 연구는 에일대학교의 세계적인 선교 역사 신학자이신 나토렛 박사의 지도로 1927년에 취득한 철학 박사 PhD 논문입니다. 그분의 지도교수 K.S. 나토렛 박사는 미국의 그 유명한 학생 자원운동 출신입니다. 1921년 에일대학교 선교학 교수가 된 선교 역사 분야의 탁월한 역사학자이지요. 백낙준 박사의 공헌은 한국 초기 개신교의 선교활동에 대한 방대한 자료 그리고 교회 성장의 모습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것, 그렇지만은

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활동의 그 업적이죠. 그런데 백낙준 박사의 제자로서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로 백석대 신대원 석좌 교수를 지낸 민경배 박사는 백낙준 박사의 아쉬운 그 연구가 뭐냐? 한국교회 신앙공동체의 고백과 증언이

0: 성과가 제시돼야 된다. 기독교 복음을 수용한 한국교회의 신앙과 고백이 주체되어야 한다는 민경규 박사의 주장은 깊은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민경배 교수의 신앙 내면의 외연화 이론은 독창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그 민경배 교수는 한국 초기 개신교가 수용한 기독교, 근본주의적이고 청교도적 정통신학에 기초한 기독교지만 선교사들이 전파했던 이와 같은 그런 정통신앙 의식이 한국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민족운동 중심의 민족교회로 전환됐다 명쾌하게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민경배 교수의 민족교회 사관에서 아쉬운 것은 복음의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한국 민족만의 고백과 증언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시간을 머릿속에 필름을 감듯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1월은 정말로 찬바람이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유럽을 보면 유럽이 불볕더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되어버렸어요. 상반기 6개월 어떻게 살아내셨을까요?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하셨을까요?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였던 거센 파도와 맞바람을 맞으시면서 가슴 졸여했던 순간들이 많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남몰래 눈물 짓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밤을 새웠던 고단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고 갑작스러운 이 건강의 문제로 두렵고 살떨리는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꼬여버린 인격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 그 손길을 사모하는 삶, 그 손길을 느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로 몰라요.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깊은 골짜기,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야만 했던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진솔한 고백, 그 영혼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가슴 벅찬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만드는 영혼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더 귀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영적 돌파력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내적인 힘이 있다면, 내 안에 영적 돌파력이 있다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반기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1: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털끝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발바닥까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장육부 하나하나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먼지 한 톨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까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수 앞바다에 세움치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호랑산에 우뚝 서 있는 이름 모를 풀 한 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고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성축한답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속주 예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의 이첫 단락을 시편 145편으로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깨닫고 얻을 때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될 때에 이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 자신이 달라 보여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도, 잘난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살이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만사가 잘 풀릴 때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현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율성 아니던가요? 개인의 자율성, 내가 이룬 성공, 내가 벌어들인 재물, 내가 지켜낸 건강이라고 세상은 착각하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그 개인의 자율성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의 성도의 삶은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던가요? 성도와 신자는, 주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자율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에덴 농사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나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 내어

0: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호흡도, 나의 단 하나뿐인 이 생명도 전적 의탁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안아주실까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국률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신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0: 아멘.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긍휼을 주저함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란 단어입니다.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품고 또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신 우리 어머니 대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잘 아실 것 같아요. 남성 대신 성도님들은 어쩌면 잘 모를지도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어머니께서 열 달 동안 태아를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던가요? 가녀린 두 팔로 그 만삭의 배를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된 그날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무탈하게 천국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는 어떠합니까? 어머니께서 복중의 태아를 향하여 베푸시는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사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어머니께서 그 복중의 태아를 품으실 때에 조건 다는 어머니가 있던가요? 조건 달지 않잖아요. 그저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나를 품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란 단어예요. 145편에 이 모든이란 단어가 17번 사용되었고 본문의 말씀에 9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11번 사용되었고 본문 말씀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번역의 한계인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 이 모든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의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들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그 머리털 하나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까지, 여러분이 무심결에 지나가고 있는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고 내일을 살아내야만 하는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완전함이에요.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소수 몇 사람에게 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 6개월도 흘렀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도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흐르고

0: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위대한 은혜예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위대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 것 같습니까? 보편적 일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일상의 은혜가 위대한 은혜예요. 보편적 일상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이키는 신선한 공기를 맛보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폐가 기능을 상실한 그 날, 여수당에서 들이키는 정말로 달콤한 이 산소를 여러분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환경이 오염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들이키는 신선한 공기, 이것이 위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일용할 양식들이 위대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고단한 몸을 편히 누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위대한 은혜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일상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가족들의 밝은 얼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대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로 무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의 삶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먹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삶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삶의 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상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이 삶 속에 공존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정말로 기쁘지만은 또 어떤 날은 정말로 슬픕니다. 어떤 날은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충만하지만은 어떤 날에는 또 좌절의 또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문제를 했는데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내면의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의 영혼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 때로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엎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삶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나락, 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몸, 이 육체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또 우리의 심장이 정말로 중요한데 두근반, 세근반 요동치잖아요. 누가 무너진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까? 내 안에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면 얼마든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붙들어주신다고, 다시 일으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거룩한 마음으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0: 아멘. 아멘. 넘어지는 자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비굴한 자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비굴한 자들은 허리가 굽은 자들이에요. 허리가 굽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인하여서 허리가 굽었겠습니까? 슬픔으로, 고통으로, 억압으로 인해서 어깨를 펴지 못하는 흙수저의 삶이고 사회적 약자의 삶이에요. 이런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 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굴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의복의 자네, 자네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을 좀 받아보세요.

보시게나. 성광교회가 육사랑 큰 잔치 한다네. 자네 거기 가서 잔치에 좀 참여해 보시게나. 만난 음식도 준비해 놨고, 또 성광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선물도 준비해 놨다네. 의복에 같이 가서 잔치에 참석해 보세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넘어지는 자들의 그 얼굴이 떠올라 떠오르고, 비굴한 자들의 그 얼굴이 아른아른 거린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시고 예수님의 희망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보십시오. 성령은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 가난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의 삶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은 자유케 합니다. 자유하세요. 전화 오시면 받으세요. 자유하세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시고, 입을 내밀어서 초청할 때 그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리라.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어쩌면 또다시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삶의 압박 때문에 다리가 휘청휘청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할 것입니다. 못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툴툴거리기도 할 것 같아요. 골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로 휘청거린 영혼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보좌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보니까, 태국 가보니까 정말로 거대한 불상들, 와불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동정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날 자식이 아프니까 그 어머니가 그 곁을 지키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 옆에 있다. 열이 나면 물수건으로 그 몸을 다 닦아주시고, 신음하면 그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질병과 불행, 악의 평범함. 우리 시대의 고통은 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시켰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할 때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저 지극히 평범한 공무원으로 인생을 끝냈을 아이 히만이란 공무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히만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주범 중에 주범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고, 환경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의 평범성이 우리 시대의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 무고한 고통이 가득하잖아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반기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 벨기에 가면 전 세계 프로사이클 선수들이 타는 고급 카본 자전거 프레임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시속 70km에서 80km로 달릴 수 있는 극한한 레이스를 견디게 합니다.
생활 자전거.

0: 아니에요. 굉장히 값비싼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균열이나 뒤틀림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그 회사의 그 공장의 인턴 직원이 이 프레임을 만들다가 실수로 아주 고가의 이 카본 프레임을 바닥에 떨쳐버렸어요. 완전히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직원이 아주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절망하고 탄식했다고 해요. 이 비싼 프레임을 이제는 폐기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내가 어쩌다가 이 프레임을 떨쳤을까? 그때 그 공장에 아주 늙은 수석 장인 직원이 한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 다가와서 이제 이 울고 있는 이 직원을 다독거리면서 뒤틀린 프레임을 작업대 위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이 수석 장인은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만지지 못하는 특수 열처리 기구와 또이 장인만이 만질 수 있는 정말로 이 정밀한 이 공정을 시작했다고 해요. 뒤틀어져 버린 그 자전거 프레임을 아주 바쁜 손놀림으로 이리 만지고 저리 만졌답니다. 아주 몇 시간 동안. 놀랍게도 이 장인의 손길을 거친 이 프레임은 처음 상태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완벽한 구조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인이 낙심한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소재는 이 카본 소재죠. 이 소재는 원래 한번 강한 충격을 받아 뒤틀어졌을 때 장인의 손으로 바르게 잡아주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네.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말기나. 내 손에 있는 한이 프레임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 거센 충격을 받아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뒤틀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으로 가득하여서 절망의 탄식을 내뱉을 때에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에 때로는 넘어져서 뒤틀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져주실 때에 더 견고해지고 더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뻗어가시고 넓혀지시고 더더큰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더 쌓았는지를 자랑하는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맺는 열매인데요. 사랑은 찾아가는 발걸음이며 회개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재단이 불꽃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의 상처를 싸매는 손으로까지 번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돌아가 주께서 맡기신 얼굴들을 바라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물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새벽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형제를 잃어버린 신앙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더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죄를 사랑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죄가 마음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인데요. 죄는 사랑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0: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교회 앞 골목에 누더기를 덮고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누군가 돌보겠지 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찬송을 부르다가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곧장 밖으로 나가 그 노인에게 따뜻한 국을 건네며 씻기고 입히고 병원에 데려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스쳐 지나갈 때 나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 같았소. 그런데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 한 사람의 상처와 눈물을 알아주는 일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영혼을 지켜냅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은 자주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결심에 있지 않죠. 대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형제를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어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1: 제 110편 다윗의 시.
0: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율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0: 제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제112편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0: 제113편
2: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0: 제114편
3: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0: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 제 115편
2: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 제 116편
3: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0: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제 118편.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복 있는 사람은 들려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는데요.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리고 고효경이 부르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극동방송 이브닝 플레이스를 듣고 계십니다. 고효경의 사랑한다고 말해요.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브닝 플레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그리고 희주일의 나의 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희주일의 나의 힘, 그리고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Charity Gayle이 부르는 You Have Made Me Glad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760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독서실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빨리 직장인이 되고픈 청년입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7606번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찾아 아름답게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원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스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아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677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여기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직장에서 시간이 가능할 때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전국 8도에 흐르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서울에서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시원한 냉수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마구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로 옷을 빨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이상입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버리는 뭐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팀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We Love의 난 예수의 날 빛이요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을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그리고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Stephen Magwater와 Jason Claiborne이 함께한 Plan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번님께서 늦은 시간 이 시간까지 김도현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결국 내 내면의 힘이 될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찬미의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8번님 감미로운 찬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예, 더욱더 감미로운 찬양, 편안한 찬양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33번님이 신청해 주신 조찬미의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그리고 어노인팅의 나이 길을 걷네,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조리법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좀 더 달게 먹으려면 소금을 약간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팥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본연의 단맛이 더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맛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곧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단맛을 더 잘 살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것이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하지요. 고난, 상처, 아픔, 힘든 일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터널. 이게 나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아름답고 절묘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의 소금 같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어쩌면 바로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유독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이 시기가 내 인생의 연단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날인지도 모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눈물 쏟았던 그 시간이 알고 보니 열매를 맺는 기간이었고, 척박한 광야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의 통로였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끝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대한 두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이어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렇게 두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번 주부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지요. 멘트와 코너를 좀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서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 여름에 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더위 때문에 후텁지근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참 외부 영향에 쉽게 좌우되곤 해서 날씨가 덥고 힘들어지면 또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극동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어서 이정림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첫 주간부터 8월 중순까지 극동방송에서는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번더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또 함께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가였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 이어서 같은 찬양을 위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면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강준의 달빛가스펠 썸머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첫 찬양으로는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웨딩송이에요. 오늘 첫 찬양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이거 뭐 웨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극동방송에서 시작된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멘트는 거의 없고요. 찬양의 곡들로 쭉 이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곡들을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휴가에 가시던 아니면 어디에 있던 간에 이 더운 여름 찬양의 바다로 풍덩 빠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봄.

평생의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은 국내 시신곡들로 서머 스페셜 또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세 곡의 찬양은 손영진의 옥합을 깨트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 이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름 계획 다 세우셨죠? 휴가 가 계신 분도, 조금 이르신 분들은 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여서 여기저기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항공권, 뭐 여행지, 뭐 이런 거잘 검색하셔서 본인들의 이제 휴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은혜 자리가 되기를,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러빔의 선하신 준비해 놨고요. 러빔의 선하신 그리고 송정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듣고 오시죠.

러빔의 선하신, 송중리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일의 썸머 스페셜은 나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좀 바램 같은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CCM 찬양이 되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M 찬양들이 시작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CC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서부터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찬양들이, 그게 좀 섞어놨어요. 아주 옛날에, 또 초창기에 또 유명했던 CCM 찬양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찬양곡들도 이렇게 좀 섞어서 놨습니다. 뭐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승연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그리고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올해 휴가 계획, 여름 휴가 계획 뭐가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 동해바다에 그 조개가 잡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동해바다에 조개 그러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해바다에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간성, 고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 바다에 그 모래사장 말고 바다로 들어가면 그 모래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집고 있으면 조개들이 잡힙니다. 네. 심심치 않게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랑 너무 재밌게 조개 많이 많이 잡아서 그거 이제 잘 해감해서 저장해놨다가 거의 몇 개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얼려 넣었다가 뭐 조개국을 끓이기도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의 여름과 함께합니다. 물론 휴가가 뭐야? 아이고 일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마음만큼은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양과 함께 말이죠.

김포교의 당신은 내게 오죠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가 스페셜 서머 스페셜 오늘 첫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옵니다. 주일날은 또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이 끝날 때까지 저희 방송도 서머 스페셜로 이어집니다. 제 이야기나 행복한 아침 이런 코너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찬양만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놨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에이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윤정의 주 나의 평안 이두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싱그럽게 느껴지는 7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급해지고요. 작은 소란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번접함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가장 평안한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새벽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굴 때 나무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를 만듭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도 평안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넉넉히 감싸 안는 7월의 넓은 잎사귀 같은 믿음이게 하소서. 네, 무더운 여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들을 바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또한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내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맏아들 루벤이요.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어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원안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원안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또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이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위해 낳은 아들들이었고 그녀가 또 딸 디나를 낳았으니 그녀의 아들과 딸은 33명이었다. 또 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요. 또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6명이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으니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자손이었다.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의 아들인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레미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들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2명이 있었으니 이로써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이는 모두 70명이었다. 그 무렵에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로 보냈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케 하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맞고자 하였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한참 동안을 울었다. 이윽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유목민이며 오래도록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자기 가축대와 짐승무리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아뢰을 것이요.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 그대들의 본업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당신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무릇 짐승을 치는 목자는 애굽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니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6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온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생일을 몰라도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웅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1년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졸업하는 시기에 고난의 행군 김일성의 중년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막막했죠. 왜 막막했냐면요. 코로나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심한 고열병이었습니다. 최고로 올라가면 45도였습니다. 하루는 담당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정말 제가 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고요. 사회를 나와서 첫 직장이 철도였습니다. 철도에서 공무원을 일했는데요. 895 하물원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895 이거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인데 올라가는 선물 제품들을 올라갈 수 있는 기차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습니다. 철도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저 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진역에 있는데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앞에는 구루마가 있습니다. 그 구루마에 사람

쌓이고 쌓이고 몇십 명을 쌓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 앞에서 보이는 이 시체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서 장마당에 나와 꽃제비지라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여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중국으로 가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았었는데요. 23살 때 저희 집도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도 또다시 뇌출혈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려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장사라는 거는 이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본전도 뽑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앓는 부모님들을 집에다가 놓고 1년 동안 청진 수남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벌고 배낭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요. 청진역에서 또다시 묵게 되었습니다. 꽁꽁 나의 팔목에는 배낭끈을 메고 돈은 내 몸에 간수했지만 잠깐 자고 깨나 보니까 배낭끈은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있는 돈은 다 털리고 홀로 제 몸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사하러 갔던 기다리던 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딸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들이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 부모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또 나에게는 부모님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사를 조금씩 시작을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남들이 다 가는 저 중국 땅, 나도 한번 가서 쌀밥 실컷 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내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영양실족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보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저 중국에 갈게요. 근데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2년만 살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이 땅에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네가 가서 네만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네가 가면 나는 며칠을 못 살고 죽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다가 잡힐지 죽일지 상상도 할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는 동안 자라주세요. 하고 눈물에 포옹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중국에 15일 만에 중국의 어느 한 시골에 팔려고 갔습니다. 그때 돈으로 1만 9천 위안이라는 돈으로 팔려고 갔는데요. 엄마하고 약속한 그 약속, 2년만 꼭 살아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어느 날몇 시에 어머니하고 통화할 것이다 하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통화가 온 어느 한 분이요. 엄마는 너간 이후에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결국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 소리 없는 눈물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소식도 들어보니까 오빠도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땅에는 저희 혈육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요. 계속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변에 탈북민들이 계속 북송돼 가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가정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와이프들이 다 잡혀가는 형상들이 옆에서 주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하고 멀지 않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제가 아는 탈북민 여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커하고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가 하는 소리가 한 길은 정말 빨리 가는데 불안정하다. 담보를 못한다. 하지만 한 길은 안전한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모르고 일단 대답을 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중국 어느 역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 분들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나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달렸는데요. 선생님이 노트북을 탁 꺼냈는데 원숭이 이렇게 진화론되는 이 그림을 딱 펼쳐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이 지구상에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새도 산도 나무도 꽃들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도 못했지만 선물이라고 주는 이 책이 정말 귀한 책인 걸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책을 탁 여는 순간에 아까 기차에서 이야기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외웠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감도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줄수 있냐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게 이해를 안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나무들은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깊고 푸르게 키워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조급한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늘 아래 잠시 또 머물러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 주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웃어넘기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여유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제가 또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인지 내면까지 감화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확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다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을 확증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의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혀에 손을 대니까 말문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0: 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 그랬죠. 이 말 하나 잘못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죠. 또 우리도 최후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 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아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돈 떨어진 나에게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주머니가 넘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만.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고향 땅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0: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과 또 부르신 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어두워진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배신이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토대도 좋아야 하고 네. 충성심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몇 차례 나눴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최근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다.

0: 이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데일리앤키 엔드센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해외 파견을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의 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예전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약간 돈 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얼마를 내가 더 돈을 많이 맞춰서라도
1: 네.
0: 순번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러시아 파견을 두고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약간 전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좀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좀 더 중요하다.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내가 왜 가느냐 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파견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이 좋은 기회로만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이라고 해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갈 거다라고 북한 당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0: 네, 잘 얘기를 안 해주죠.
1: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될 걸 우려해서 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0: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쟁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쪽 도시, 특히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도 드론 공격을 이어졌고 막 그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현재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뉴스를 자유롭게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1: 네.
0: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통해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도시 이름까지 북한 주민들이 모스크바를 또 모스크바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0: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상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직접 불안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도 안전한가? 그곳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거 아닌가?
1: 네.
0: 라고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전쟁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네. 계속해서 그 노동자를 파견한다고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입을 해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들리잖아요.
1: 네.
0: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습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뭐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보냐면 북한 당국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따로 있구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장사꾼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외부 소식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3년만 나가면 집 한 채는 세운다.
0: 네.
1: 라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0: 그렇죠.
1: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파견을 고생은 해도 돈은 벌 수 있는 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0: 네.
1: 그러면 군대 파견 이후로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소식 그런 뉴스들 이후로 이 해외 파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있다면 뭐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네.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0: 해외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가도 약속한 만큼 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80% 혹은 70%를 이렇게 떼고 그 30%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들려왔고 네. 또한 현지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위험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험대로 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0: 네.
1: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갔다가 와서 손을 쥐는 거는 거의 없는. 근데 그걸 그렇죠. 증언하는 이들도 주변에 참 많았을 거고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친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일해라, 6시간 일해라. 그래도 네. 거기에 뭐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물을 이미 바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돈을 바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뇌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경쟁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1: 네.
0: 이거를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돈을 쓰고도 위험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1: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잖아요.
0: 네.
1: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녀왔는데 결국엔 남은 게 없더라.
0: 네.
1: 라는 게 소문일 뿐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그래도 좀 차선택 이라고 할 수 있는
0: 네.
1: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0: 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서만 국한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북한 내부 경제가 모두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장이나 혹은 이제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현물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주거나 예전보다는 오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 네.
0: 오히려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사라든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평양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 그러니까 예전만큼 절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쓰진 않지만
1: 네.
0: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시받고 위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주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특별히 평양에서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이게 북중 국경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정보, 그러니까 외부 정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 네.
0: 무역 관련 사람도 있고 또한 외부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상황이나 해외 파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빨리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양 주민들은 해외 파견의 실제 모습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가면 여권을 빼앗긴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임금을 많이 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해외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이제 지방은 평양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해외 현장의 실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게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면 네. 위험보다 기대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해외 파견이라도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적게 접한 사람은 이게 기회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발 중심이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이제는 지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현재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좀 덜 나오고
1: 네.
0: 불평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것 같고 이런 지방 주민들을 더 뽑는 게 낫다.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네. 지방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혹시나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사실들이 뭔가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0: 네.
1: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알았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0: 첫째로는 실제 선발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한 내부에서
1: 네.
0: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좀 꺼리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이제 지방 주민을 더 많이 뽑으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 파견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의 방향성 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0: 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위험과 현장 통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정보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른바 이제 해외 파견을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 이게 좀 더 약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결국 핵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실제 상황을 실제 정보를 실제 나의 위험소를 얼마나 그 인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바르게 깨어질 수 있는 바르게 변화되는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가운데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외 웨어벌의 깊이 분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파견의 집안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나 임금이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가 그 진실이 전해지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

0: 이름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0: 이런 1절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 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함을 신조로 살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매우 가난하고 쪼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회당을 가다가 중간에 가방을 하나 주워요.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어있어요. 1억 원 현찰로. 눈이 희뚱그레졌어요. 살림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옷 사달라고 매일 조르고 매달리는 딸의 얼굴이 떠올라요. 대학 등록금 걱정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는 잠시나마 옳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을 빨리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얼른 그 가방을 닫고 주인을 열심히 찾아서 주인을 만나서 가방을 건네줍니다. 아, 그런데 가방 주인은 나쁜 놈이에요. 살해를 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속셈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에는 본래 2억이 있었다는 거. 2억. A라는 당신이 1억만 가져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살해 보상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살해는 고사하고 가방을 찾아주고는 도둑으로 몰려. 도둑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랍비가 재판관도 했거든요. 근데 그 랍비라는 재판관은 참 지혜롭고 정직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판단을 합니다. 먼저 가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가방 주인에게. 당신은 분명코 2억 원을 든 가방을 잃었느냐? 어, 그럼요. 네네. 분명히 가방에 2억 원을 넣었고 그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 A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몰래 챙기고 1억 원만 내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살해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도 제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라삐가 묻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이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오. 이번에는 라삐가 가방을 주워온 A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운 거 맞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열어보니까 1억 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라삐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당신 말대로 당신을 1억 원 가방 주운 걸로 인정하오. 이렇게 말하는 라비가 가방을 주워온 그 A라는 사람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운 그 가방은 저 사람이 잃어버린 2억 원짜리 가방이 아닌 게 분명하오. 따라서 당신은 1억 원 가방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가방과 1억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방과 돈은 당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명쾌합니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요 같은 사람들한테. 때로는 정직을 말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를 받고 왜곡을 받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직하게 말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순교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거짓과 진실, 거짓과 정직인 백일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0: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 신문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지금 순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장래를 봐야 합니다. 심판날을 봐야 합니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10에서 60mm로, 함경도가 5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 부산,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대전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강릉이 33도, 제주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해산 29도, 강계 28도, 청진이 25도, 신의주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가는 길 빗길 사고 없도록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인도의 선교사로 그리고 침체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든 사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은혜 찬송 가족들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어느 곳에 계시든 오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맞이하셨지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0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0장 2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나누어 받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란노 경배와 찬양입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마다의 빛,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저녁마다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을 비롯해 동남아의 유명 관광지에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투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반딧불이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반딧불이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작고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큽니다. 또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반딧불이도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을 냅니다. 알일 때도 애벌레일 때도 번데기일 때도 미약하지만 작은 빛을 냅니다. 성체가 되면 빛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암컷 성체는 빛이 좀 약하고 수컷 성체의 빛은 훨씬 강합니다. 짝짓기를 위해 서로를 유혹할 때는 빛을 깜빡이면서 관심을 유도합니다. 숲을 가득 수놓은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바라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빚도 있고 작은 빚도 있지만 저마다 빚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황홀한 광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합니다. 바라는 빛의 크기보다 빛을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령 잠시 꺼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해 약한 빛일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많이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옥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네, 기도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계획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이유겠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또 기대지도 않고 오직 기도로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기적의 비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쉽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찬양,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 하늘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아주 따끔한 말씀도 남기셨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넉넉히 풀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박정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아카펠라로 함께 하셨죠. 옹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창고를 여는 기도의 열쇠를 꼭 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땀 흘리는 모든 교사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는 새 힘이 부어지길 기도하면서요.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제자들교회 김광호 목사님입니다.
1: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늘 힘입으며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계획하심이, 선하심이 지금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어 이 땅이 복음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 땅의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되,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간증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금방 시들어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욕망을 억제하며 애를 쓰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의 어느 상과 비교도 안 되는 값지고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값진 면류관 받기까지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분과 열정이 동기부여가 될 때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진정 대단한 사람은 느낌이나 감정, 열정을 넘어 사명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오늘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큰 일을 이루게 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에도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는 그 걸음, 담담한 순종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아름다운 결과물이 빚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뜻밖의 은혜를 누릴 날을 기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과 욕심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악의 세력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목표가 분명한 삶, 주님께 상급받을 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홀로 힘겹게 지낼 때 디모데에게 따뜻한 겨울옷과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잘 절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다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북도에서 온 서영입니다. 제가 즐기는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북한 내 형제, 내 동포 자매들에게 신청합니다. 예.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희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국방 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

0: 애들이 재학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느끼는 식탁의 시간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세모로스피스 원주희 목사님과 마더와이즈 코리아 김은영 사모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93님,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035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함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세모로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8647님, 8년 전 세모로스피스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의 모든 분들 덕분에 하나님 만나고 가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극동방송에서 소식 들으니 더더 감사함이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되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1: 선생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웰 에이징하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저도 이제 지금 노년의 시간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노년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늙어감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이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현상이다. 그래서 늙어감을 즐기라고 제가 그리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하던 모든 영역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귀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증상이니까 네. 즐기세요. 제가 그리고 저는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해서 네.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했는데 3분의 1만 갖고도 지금 10년 넘게 살아있어요. 그래도 즐거워요. 그런데 네. 이제 청각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럼 보청기 하지 뭐. 그래서 보청기를 또 애들이 해줘서 보청기 하고 너무 예전 것에 너무 사모하지 말고 이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즐기게 살자 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다 제가

0: 그래.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1: 네. 지금 사모님도 그 원주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렇게 경험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생들에게도 또 강의를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0: 그 아이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뭐 또는 당일치기 와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죽음 교육을 해요. 나이 어리다고 죽음 안 오는 거 아니야. 죽음하면 모르는 것세 가지가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죽음의 정체를 알려줘요. 그리고 유언장을 써봐. 유언장 쓰는 거 알려줘서 유언장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관속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래?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나올게. 그 관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애들이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유언장 쓰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애들이 달라져요.
1: 네.
0: 죽음 교육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삶에 대한 스승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이땅 여기서 떠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 죽음을 바르게 바라보면은 오늘 바르게 살수 있겠다. 소망을 갖고 살수 있겠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1: 목사님, 그 하루의 일과는 어떠세요?
0: 은퇴를 하기 전에는 매일 나가서 샘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은퇴 후에는 조금 이제 제 시간을 가꾸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0: 딸만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늘이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죽음 준비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게 있는데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애들 유언장까지도 다 거기다 놓았어요. 저는 유언장을 아예 요약해서 소주머니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혹시 나가서 떠날 때면 핸드폰 잠겨 있으면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뒤지면 제가 유언장이 툭 튀어나오도록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놓고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원주의 유언 요약을 해서 비닐에다 놓고 다니는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 들지어지라고.
2: 네,
0: 물에 빠져
2: 그리고
0: 죽을 때.
2: 사이즈가 지금 명함
0: 네,
2: 사이즈네요.
0: 명함 사이즈로 이렇게 접었어요. 접어서 비닐에다 놓으면 물에 빠졌을 때 들지어지죠. 요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는 건 불에 탔을 때좀덜 타라고. 불에 타라고 죽을 때.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이제 얘가
1: 정말 구체적으로.
0: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문화가 있어서 죽음에 죽자도 꺼내지 말라. 그게 세상 문화예요.
2: 자녀들한테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2: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 이런 걸 바란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 하는 확신을 이게 문서로 쓰셨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되게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1: 어떤 형식으로 쓰면
0: 어떤 식으로 썼느냐
1: 좋을지.
0: 하는 거 유언자를 이제 이름을 써야 되죠. 유언에 남긴 사람 그다음에 주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및 시신 기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혹시 죽음을 맞이할 때 6시간 안에 안구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장기를 모두 기증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내 시신은 해부학교실에 기증하여 의학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엔 화장해서 우리 샘물 자연장지에다 흙으로 그냥 돌려보내라. 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례 및 추모예배. 내 장례는 임종 전에 사실은 임종 후에 하지 말고 천국 환송예배를 나는 임종 전에 해달라. 그리고 장례 예배를 대신 해달라. 그걸로 장례 예배 할 필요 없다. 임종 후에는 기도하고 장기 및 시신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추모 예배는 일주기 때한번 가족들이 모여드리고 그 후는 추모 날에 하지 말고 명절 때 예배 드리면서 저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남긴 은혜로운 신앙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줘야 남아있는 사람이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복잡해요.

마도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재산 및 기타 정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만 정리할 것은 내 가정에 내 서랍에 유언장을 참조해서 정리해라. 내 가족 전화번호를 빼고 남겨놔야 돼. 저는 이제 떠나는 거니까 가족 전화번호를 딱 전화놓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내 혈액은 RH-A형이므로 장기 기증 시에 참조해 주시고 RH-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고 써놨어요. 또 본인이 의학적 소생이 불가능한 식물 인간일 때 기계적인 생명 연장 수단을 강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단 통증 조절이나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해 주셔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더 이상 안 될 때 의미 없는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사전 연명 의료

0: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명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한 줄 유언을 남깁니다.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던 사람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1: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이라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록 문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도 되지만 시작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네.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네. 갖고 다니시면서 늘 마음이 새롭고 하루가 또 다르게 네. 느껴지신다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저희가 또 가정식탁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어떤 점을 더 내가 더 마음 쓰고 대하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 책에 내 자녀들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가족은 내 수족과 같은 거죠. 가족이 없으면 내 손과 발이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족은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손자 손녀가 다섯 명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유언장 쓰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2: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원주희 목사님 샘물 호스피스를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시고 1만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데요. 저희는 부활 신앙을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며 더 소망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김은영 사모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 이 선물이 된 오늘을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되니까 오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진짜 beautiful하고 아름다운 귀한 선물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2: 네. 원재희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마무리로 청취자분들 가족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죽음이라는 화두는 꺼내기 싫은 화두인데 그래도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그 각 요소요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마더와이즈 가족식탁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삶의 현장이 바로 내 땅끝이다. 시간적 개념의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 자녀들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자녀들은 또 부모들로 그렇게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2: 네,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0: 기도하고 계시는
1: 예,
0: 부분이 있으면 좀
1: 지금은 이제
0: 간단하게.
1: 샘을 호스피스 상근 직에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 비상근으로 가서 섬기고 이 사역이 앞으로도 잘 확산되어지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국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또잘 섬기려가는 그런 후대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모든 방송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워의 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워의 진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소망의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 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2000년에 이제 미국에서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The Endurance. Endurance. Endurance라는 것은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참 고급진 그런 단어죠. 인내하다. 인내하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유명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헐리우드의 그 액션 배우 리암 니슨이 이제 해설을 맡았습니다. 목소리만 빌려준 거죠.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내용을 잠깐 나누면 이런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생의 군인이자 탐험가인 이제 이 한 어네스트 이 셔틀턴이라는 사람이 탐험을 계획합니다. 원래는 남극을 최초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누가 들어가요? 아문센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놓쳤구나 이래서 그거는 못하지만 남극을 한번 걸어서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해보자, 횡단을 좀 해야겠다 하이래가지고 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신문 광고를 하는데 내용이 기가 막히죠. 월급도 적다, 위험하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많이 피곤하다, 보장을 못한다. 그렇지만 성공하고 돌아오면 많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다 뽑아줄 수는 없고 체력과 의지 그리고 그 마음이 선한 자들을 추려서 몇 명을 뽑아요? 3, 9, 27, 27명을 뽑아서 28명이 남극으로 갑니다. 남극까지 도착을 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남극을 가다가 왜 대리라는 바다에 멈추는데 왜 멈추냐면 얼음들이 둘러싸버려요. 배를 한 발자국도 1m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얼음 사이에서 이 배, 이 배 이름이 뭐예요? 배 이름이 인주어런스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에게, 그렇죠, 탐험에 참여한 자에게 인내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극에 가지도 못하고 코앞에 있는 웨델해에서 이 얼음에 의해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갇히냐면 281일 동안 갇힙니다. 오도 가도 못 오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지나가는 펭귄과 바다 표범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기름을 짜서 불을 떼고 이러는데 조금 날씨가 지나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죠.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큰 얼음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사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얼음도 녹기 시작해요. 봄이 오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노를 저어가지고 섬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코끼리 섬, 엘레펀트 섬이라는 데로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요. 무인도입니다. 척박하고.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살다가 말하자면 조개도 잡고 지나가는 말하자면 바다 포병도 잡아가지고 펭귄도 잡아서 먹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져요. 사람이 28명이니까 얼마나 이게 음식이 많이 필요해요. 건장한 남자가.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셔틀턴 경이 그래요.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다 얼어 죽으니까 내가 기지로 좀 가야겠다. 그 기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인데 그 섬에 가서 구조대를 불러서 오겠다 그런 거예요. 불러서 오겠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섬까지 거리가 13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진 않습니다. 배 3대가 있는데 구명보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배가 6m짜리예요. 이거 뭐 모터도 없고 엔진도 없고 갑판도 없고 있는 거라는 돛 하나. 옆에는 뜯어다가 두 개 달아가지고 바람이 불어야 1300km를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그런데 1300km를 가요 못 가요? 기어이 갑니다. 근데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하들을 놓고 가니까 부하가 막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떡하라고 합니까? 그때 셔틀턴 경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반드시 데리러 온다. 반드시 데리러 온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는 다 함께 같이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으로 가요. 노를 저으세라도 기도해서 바람이 불어서라도 1300km가 떨어진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 말하자면 포경기지가 있어요. 고래를 잡는 기지가 있는데 딱 도착해놓고 보니까 섬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면 돌아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해류가 요상해가지고 그 남극 근처에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려면은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바람이 불고 해류 때문에 도저히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섬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반대편 기지까지 가려면 얼음 산맥이나 높이가 1km 정도 돼요. 여러분 얼음이 이렇게 1km 정도 되면 그거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 5명 데리고 6명에서 그걸 갔는데 넘어갈 수가 없죠. 돌아갈 수도 없고 갑니다. 그날 밤에 한 사람 대위 없이 그 얼음산을 넘어서 밤새 가요 볼까요? 가요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념 우표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안 믿을까 봐 제가 보여주는데 이 조지아섬을 횡단한 것이 아까 보여줬는데 한 번 더 보여주면 그렇죠. 이 기념 우표 여러분들 우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드디어 포경기지에 가서 우리 부하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 반드시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데리러 가기로 했으니까 갑시다 하는데 배가 세 번을 가는데 얼음이 막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삼시세판이라고 세 번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가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셰틀튼경은 참 어찌 보면 우리 주님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데리러 간다. 이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칠레 해군한테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엘초라는 배를 빌려서 네 번째에 갑니다. 할렐루야. 도착을 하고 나니까 22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22명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다 잘랐는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까 봐 100년 전 일이라 영화를 2000년에 만들었는데 영화 만들고 나서 22년 후에 남극해 3000km 이 수심에서 이 배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발견이 돼요.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배도 썩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균이 필요한데 너무 추우니까 세균이 없어요.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인양을 하지 말자. 이런 구원의 흔적, 반드시 약속이 지켜진다는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사진으로 남았는데 이런 영상, 동영상과 100년 전 동영상하고 사진이 지금까지 실제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는데 보조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이 기자 이름이 이 프랭크 허리라는 기자인데 사진을 다 찍어놓고 바다로 한번 빠졌어요. 이것이. 그런데 목숨 걸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 끼우고 피를 꺼내. 왜냐면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모든 100여 년 사진과 동영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으로 인도할 걸로 구원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00km의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세틀전경을 의심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려요.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알아서 해결하라 했는데 128일 동안 포기를 안 해요. 이 경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남극해에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엘레펀트 섬에서 춥고 배고프고 곧 죽을 것 같은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틀던 경우는 기다렸던 것처럼 절대 이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는 것 같았던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를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면은 하나님께 주실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2절에 내가 너를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좀 어렵죠 이것은요. 우리 따라서 90살. 우리 교회에 90살 이상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몇 년만 버티면 90살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으면 90살에 멘스가 돌아와가지고 아들 하나 낳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 따라서 이제 누가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광주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90살이 되고도. 아브라함도 참 바랄 수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90살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고 멘스가 돌아오고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피부 주름살이 사라지겠어요. 그잖아요. 거룩한 성형외과에 다녀오지 않은 이상.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 자기 몸은 죽은 것 같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아내는 90살이 먹었는데. 그런데 이 19절에 여러분 여기는 시험에 나오니까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 따라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알고도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인데 그리스어로는 카테노에센이라는 단어예요. 카테노에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뜻인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자기 할머니를 가만히 90살 먹은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분명히 직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He faced the fact that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실을 faced 얼굴로 직면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두 가지를 믿었는데 첫째는 뭐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좋은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서 나아지겠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인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자에게 새 생명도 주시는 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그런 믿음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가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을 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누굴 낳아줘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 나이가 몇 살? 86살. 그러니까 75세에 너희가 이제 너를 통해서 네 혈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고 75세의 약속을 받고 몇 살의 아들을 이삭을 낳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려요. 아니,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중간에 한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남자들은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잖아요. 여자들이 잔소리하면 남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각시의 잔소리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막 들들 볶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주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많이 기다렸어. 10년 넘게 기다렸잖아. 그냥 하갈한테 아기를 다 들들 볶으니까 못 이긴 채에서 아기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현상만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직접 하고 계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그래요.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믿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 우리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어려운 걸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너 아니면 나 죽을 거야.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죽어져야 안 죽어져요? 그죠? 야, 너 때문에 인생 망쳐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사랑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사랑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빛, 회복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힘있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물러가야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그거 하나 사랑 못해요. 원수도 사랑한다잖아요. 네 가족이 원수니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죽은 것 같은 내 가정이, 내 육신이, 건강이, 삶의 현장이, 사업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죠. 그러니까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뿐이냐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죠? 나사로도 있죠. 그런데 나사로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누구예요? 야이로죠. 아직은 죽은 게 아닌데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그죠?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야이로가 이제 직접 갑니다. 절을 하고, 주님, 우리 집에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요, 못 가요? 바로 못 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피가 너무 나서, 12년을 피가 나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막 붙드는 바람에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체가 돼요.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딸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다 듣고 뭐라고 해요? 우리 따라서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두워진 가정도, 고단한 내 삶의 현장도, 우리가 진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예요? 비웃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던 그 시대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어떤 학자, 성경에 12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봐서 좀 죄송합니다만,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추측이죠. 120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120년이.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20년은 아니고 100년이 좀 못 될 것이다 추정하지만, 100년이면 어쩌고 120년은 어때요? 둘 다 길어요, 안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비도 안 오는데 100년 혹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배의 이름을 한번, 이름을 지어본다면 뭐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따라서 이제 인주런스, 인내라는 이름으로. 그 배는 노아의 방주일 수도 있고, 그죠? 100년 전에 남극해에 빠져 있는, 지금도 3,000미터 밑에 심해에 있는 그 배. 수영 잘하는 분들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면 잠수정 오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잠수정 타고 우리 한번 돈 모아 볼까요? 거기 한번 가보죠, 한번. 그러니 그러한 그 믿음의 배를 인내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 노아가 그런 모든 구원을 맛봅니까?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물질을 드리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물론 기뻐하십니다. 더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뭐예요? 20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 뭐가 돌려져요?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22절에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 그것이 그에게로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꼭 믿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목사님 그것은요. 나오고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아브라함 거지 제 것은 아니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삶의 큰 어려움 앞에서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잘 알려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약간 논란도 있습니다만 좋은 것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조엘 이 오스틴 목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사모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처갓집이 꽤 잘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반지를 하나 줘요. 그럼 엄마네 엄마가 엄마에게 반지를 또 줘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참 값진 반지인데 그게 뭐냐면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이아가 좀 상당히 크기도 해서 값비싸기도 하지만 가문적인 축복의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당신 그걸 어디다 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어디 멀리 전도여행을 가거나 설교하러 가면은 그것을 놓긴 놔야, 놔야 돼요? 아주 찾기 어려운 데다 숨겨놔요. 숨겨놓는 건 좋은데 너무 좋은 곳에서 숨겨놓으면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 좀 적당한 데다가 숨겨놔. 그러면 사모님이 너무 기질이 좋으니까 아주 찾기, 자기도 찾기 어려운 데 숨겨놔요. 그거를 잘 놨는데 너무나 잘 놔버렸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쿠션이야 뭐야 막 침대까지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변기 뚜껑까지 열어서 다 속눈썹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절대 찾을 수 없는 물건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반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찾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 조엘 목사님 포기는 사모님 포기를 해야 안 해요? 사모님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뭐 기도를 해요. 제가 그대로 하나님 반지를 찾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찾게 해주신 걸로 믿고 감사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가 막히죠. 이제 그만 좀 안 하지. 이거 어떻게 못 찾아. 말은 못 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부터 물어봐요? 손에 반지가 없잖아요. 야 반지 어디다 놨어? 그래도 사모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이게 누가 보기에 뜻밖이냐면 목사님 보기에 뭐라고 하냐면 예 아주 아주 안전한 곳에 잘 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 목사님이 막 속으로 쓴웃음이 나요.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면 너무 안전한 데다 놔서 찾지도 못할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모님은 포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딸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누나하고 매형이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 좀 한번 해주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 막 하고 이제 밤에 11시쯤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막 남편 목사님이 막 밟기 시작해요. 뭘 밟아요? 악셀레타를 밟으니까 막 사모님이 그래요. 과속하면 안 되지. 과속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막 가요. 근데 이제 여자들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남자들이요. 여자들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안 하시네, 아직까지도. 말씀에 이게 어긋나지 않으면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모로 신간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밟아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은혜가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절제를 보다고. 그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게 돼서 삐뽀삐뽀가 따라, 뭐가 따라와요? 경찰차 하나가 따라오는데 딱 보니까 그냥 성질이 나죠. 안 식구가 막 사모님이. 딱 보니까 경찰관 얼굴이 괜찮아 보여요. 상당히 친절해 보이고. 정중한 젊은이인데 면허증을 주십시오.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딱 주니까 경찰관이 딱 친절하게 보는데 아 목사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0: 굉장히 좋죠. 오늘 아까 전에 이 밤에 페이스 패밀리 처치에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 아니세요? 아, 그렇죠. 막, 아이고, 됐다. 하나님 은혜가 날 따라오는구나. 그런데 딱 그래요.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러면서 우리 누나 교회입니다. 이랬더니 이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가 거기 사찰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경찰관이 환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증을 내놓으십시오. 딱지를 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요? 은혜 아니어요. 은혜라는 분이 절반, 은혜가 아니라는 분이 3분의 1, 대답 안 한 분이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이 되죠. 아이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 차가 오래된 것이라니 불이 안 켜지니까 막 옆에를 갔다가 이 조수석을 다 뒤지니까 막 옛날 15년 전 거 다 나와요. 근데 뭔만 안 나와요? 자동차 등록증만 안 나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막 팍 팔을 넣어갖고 막 뒤적뒤적 하니까 뭐지 삐죽은 것이 푹 찔러 손을 막 아이 뭐야 아야 하면서 꺼내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반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냥 목사님이 그래요. 야, 여보, 우리 딸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중한 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잃어버리죠. 지금 이제 요 근자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있죠. 담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제 가정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손을 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따라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인간 쉐틀댕경도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서라도 1300km를 다녀오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까지 주셨죠. 하나님은 언제든 가장 좋은 걸 주시죠. 제가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주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 있어? 그래서 그랬죠. 우리 따라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잠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만져지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막 울다가 깼는데 실제로 울진 않았거든요. 막 울다 왜 울었냐면 하나님께 내가 그래서 영광이 되고 있구나.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에 닥쳤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1300km를 다녀와서라도 3년 후에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런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죠?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30주년 그런 그 문예집도 썼잖아요. 저는 그런 꿈도 꿔요. 오늘 아침에 10년 후에 그잖아요. 우리가 더 써야 될 그런 간증과 고백의 기록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추억 써가야 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이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아름다운 메모리들을 다시금 기록하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보존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스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2234번 광주 하백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다들 주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전 그동안 미루어뒀던 집 청소를 주말에 꼭 합니다. 먼저 집 청소를 하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둬요. 쾌쾌했던 집안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이 공기를 비워내고 나면 새로운 상쾌한 공기를 들일 수 있거든요. 비워내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요,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비워내면서 시작한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저는 엄수빈입니다.